5월은 참 묘한 시간입니다. 5월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게 하죠. 어린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어버이날. 기념일의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의 생애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노동절을 통해 삶에 있어 노동의 가치와 스승의 날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감사함을 생각해보고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의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참 다양한 스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준 저자, 실패 앞에서 버티는 법을 보여준 선배, 묵묵히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 부모님과 이웃들, 꼭 교실 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말과 태도는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움은 경쟁이 되고 가르침은 성과가 되고 스승의 날조차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남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배웠는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믿어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었던 한 사람, 그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면서 첫 곡으로 권노해만 리치 고맙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73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건너에만 리치의 고맙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스승의 날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꼭 거창한 가르침 속에서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 삶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어떤 공간은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전주원 초대석에서는 그런 특별한 공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책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 모시고 도서관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온기를 전해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전주원 초대석에서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매주 본방은 한 번, 그리고 재방으로 세 번 더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며. 935 라디오 전주는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역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역 고객주차장 운영이 오는 19일 하루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따라 전주역 고객주차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전주역 증축 역사 우측과 선상 연결 통로 공사 등에 사용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주시는 당일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비만 탈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및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고요. 체지방률 여성 28% 이상, 남성 20% 이상인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다만 체지방률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혈액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281-6335번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6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됩니다. 놀이치유와 그림책 치유, 미술 치유, 웃음 테라피, 치유 요가, 타로를 활용한 자기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모집은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고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 신청 또는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회기를 참석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전체 회기에 참여 가능한 시민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네, 아이유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FM93.5MHz에서 방송되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온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온 초대석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네에 언제든 편하게 들러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거실 같은 공간이 있으실까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꿈을 키우던 다락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웃과 정을 나누던 사랑방이었던 곳 전주 성천동에서 17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지금 조금 큰 바람 앞에 서 있는데요. 책의 도시 전주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책마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의 든든한 버팀목 김경희 관장님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관장님 전주원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이 맑고 화창한 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 본부장 최성은님과 청취자님들과 책마루 도서관 소식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뜻깊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1: 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저도 처음에 개관할 때도 들렀고 몇 번 갔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책마루는 2009년 7월 24일 개관했습니다. 덕진구 송천 1동 녹대 맥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책마루라는 이름은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다섯 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들에게 공모하여 나온 명칭이죠. 또 책마루 위치가 그런 것처럼 짐작할 수 있듯이 책마루는 롯데마트가 지어서 전주시에다 무상 임대했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 안 하고 비영리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금 16년째 17년이 되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2: 다시 말하면 민간사가 협력하여 운영해온 전례 없는 운영 사례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드리겠지만 네네. 저희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공식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공식 명칭이지만 면적 면에서는 작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네.
2: 면적이 301평, 장서 수는 3만 6천 권이 조금 넘고요. 연간 도서관 이용자는 4만 명 정도로 됩니다. 책마루는 이제 명칭처럼 어린이들의 책 놀이터고요. 또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고 어린이들은 사실 어린이 도서관은 가족 도서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2: 걸어서 올 수 오는 아이들은 몇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양육자들과 같이 오는 가족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0세에서 100세까지 오는 도서관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같이 운영하다 보니 지역에게 공공사유 안정망으로 누구나 와서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도서관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누구나 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참여형 도서관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지역의 문화공간이자 플랫폼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올 수 있고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책마루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저는 이름이 예쁘다까지만 알았는데 이게 어린이들이 직접 지은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네, 네. 그 어린이들이 아마 지금 자라서 성인이 됐겠는데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긴 합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저도 그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지만 저도 가봐서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봤는데 굉장히 넓고 아이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은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2009년 말씀하신 2009년도에 문을 연 뒤에 벌써 17년이 되었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주에도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몇 개 생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리고 그 17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 이 한 시간 동안 뭐 짧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전북 최초 어린이 도서관인 건 지금도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나 이제 이런 데 어린이 도서관이 있지만은 어린이 전용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일반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이제 17년의 길을 걸어왔는데 대부분의 민간 위탁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위탁을 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정규직 사서 하나로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 지금은 저희가 도서관에서는 자원활동가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2만 1000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대출을 할 수 없어서 한동안은 한 4, 5년 동안은 대출을 못했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이제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아기들 엄마들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들어오질 못하시고는 그 데스크 그 입구에다가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는 들어가도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등에 업은 아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북스타트였어요. 북스타트 사실은 전주시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꾸러미는 줄 수는 없었고 꾸러미는 없지만 북스타트 정신으로 간다 하면서 북스타트를 시작해서 저희가 그 아주 그 젖먹이 아이들부터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으로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 사사 하나로 시작하다 보니 이 301평이라는 도서관을 아침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안 돼요. 네네. 희망근로가 잠시 들어와 있었지만 11월 중순 뒤면 빠져나가죠. 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 오기 전에 학생들 자원봉사 오기 전에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때 그 생마루의 아침이 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원활동가를 함께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먼저 이제 독서 동아리를 먼저 모집을 했어요. 내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오시는 엄마들을 이미 책을 스스로 책꽂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내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게 도서관 일단 오셔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책 속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그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캐릭터는 책을 모르면은 그냥 인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이분들이 책으로 다시 책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동아리부터 이용자에 맞춰서 동아리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책문화 활동 동아리, 뭐 영유아 모둠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또 엄마들끼리 이제 책을 같이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독서 동아리를 다양한 세대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분들이 동아리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원 활동가가 돼요. 왜냐하면 책이 좋고 도서관에 잘 알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책을 읽었지만 저런 책문화 활동에 가서 그런 활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책문화 활동, 뭐 독서 동아리, 그 다음에 인문 고전, 그림책 이런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가 자원 활동가가 되고 그 활동가가 된 분들은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도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공공 의식을 가진 그런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책마루가 그 어려운 상황을 해올 수 있었고 그 공공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영유아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 좀 크면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0: 그렇죠.
2: 그 즈음에서 저희가 전주 영화 그 영화원에 자원활동 아이들을 만나러 가자고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아니 우리 아이 이제 이만큼 커서 어린이집 넣었는데 또 아이를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처음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마시겠습니다. 네.
0: 다양하게 정말 활동을 하시고
2: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와서 같이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들이 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가 되고 그 지역의 아이를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마루에 이제 그 부족한 그런 인력인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성장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자원활동가를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시민의 도서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참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도서관들의 실험실이다 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는 막 밤도깨비 도서관도 했어요. 도서관 문 열 수 없었죠 그때.
0: 그렇죠.
2: 근데 한 가족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밤에 가족이 들어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러다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밤도깨비 도서관도 했고요. 전주에서 이제 아무 데서 하지 않았던 도서관에서 하룻밤을 지금도 줄기차게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끼리 막 활동가들이랑 책 사들고 뭐 한옥마을, 덕진공원, 오송재 이런 책 사들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책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드리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부대에서 뭐 진중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항공부대에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니 어린이 도서관에서 항공부대라니 그런데 와주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항공부대까지 2년을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책을 소개하고 같이 비경쟁 토론도 하고 근데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신 그 정혁 교수님과 군산대 여대 군대니까 여대생이 가면 더 좋아할 거다. 그래서 사서 선생님 여대생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분은 뭐 프로그램 도서관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도 자연은행 시민 모임하고 책마루에 그서 모집한 영유아 어린이 가족 그러니까 3세대가 자연스럽게 되죠. 어린이와 그 부모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지역 그분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가지고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한 달치 이런 참여형 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도 했지만 이제 뒤에 차츰차츰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그러시군요. 네. 17년 역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네네. 일들이 있어서 이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주의 최초이면서도 지금도 유일한 어린이 도서관이면서 단순히 일만 그 책만 읽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 좀 더 많은 활동들 하시고 있는 그런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그 여러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책마루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2: 이제 도서관은 책이 예, 책과 사람과 공간이죠.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 그래서 이용자가 와서 책을 읽으면서 시민으로 같이 어울리고 함께 누리면서 시민으로 성장하고 그 시민이 다시 도서관의 힘이 되고
0: 네.
2: 도서관의 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돌보는 힘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0: 네.
2: 그게 이제 도서관의 저희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런 지향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연결하고 연대하고 같이 성장해 네. 나가는 곳.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비슷한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데
2: 네.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활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금 책마루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17년간 저희가 시도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줄기차게 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중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부터
0: 네네.
2: 영유아는 이제 공동육아 동아리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육아 동아리고 그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매개로 해서 어머니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 함께 키우는 동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랑 공간이 익숙해지고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이 자연스럽게 그 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 아이들이 평생 독자를 가는데 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북스타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0: 네네.
2: 1년 뒤에 전주시가 북스타트를 시행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꾸러미시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에서 줄골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부터 책이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낭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요. 방학 동안에 뭐 대바람 낭독, 뭐 또 살아있는 낭독, 어른들끼리도 하루 30분 낭독이 이렇게 낭독을 중심이 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룻밤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인기 좋은 프로그램. 왜냐하면 하룻밤 할 때는요. 아이들이 일반 그 대관 개관했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죠. 숨바꼭질을 한달지, 간식을 도서관 안에서 먹는달지, 또 이제 책 찾기 같은 것들은 사실 개장이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놀이처럼 이제 사서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책꽂이 산책을 책꽂이 산책을 언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없습니다.
2: 예. 3만 6천 권이 되는 책꽂이 사이를 산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밤에 또 책 등불 켜고 책읽기 해가지고 책 등불 하나씩 켜고 이제 12시 다 되면은 각자 책을 읽다 자는 걸로 들어가는데요. 요 정도로 가지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하루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북에 이제 이것도 저희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작업실 뭐야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야 하죠.
0: 그렇죠.
2: 그 뭐야에서 나온 말이 뭐야예요. 어린이 작업실 뭐야는 정답이 없는 창작 공간인데요. 거기에 그 원재료가 지금 한 30, 40가지가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거기서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거기는 정답이 없고 시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실패도 없고 이런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자유 스스로 이제 이런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이제 책 말고도 또 다르게 도서관에 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마 나중에 CEO가 나오지 않을까.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될 때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순환 구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세대별 맞춤 독서 동아리들이 영유아 공동용화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그다음에 어른 그다음에 시니어 북스타까지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니어 북스타트 뭐 글쓰기 책문화 활동 이런 독서 동아리가 저희 도서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지역 직접 그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책마루 책동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3, 4학년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 아이들이 도서관과 멀어지고 책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활동가들이랑 같이 학교로 찾아가요. 지금은 팔복초등학교하고 송원초등학교 두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이 책마루가 근거를 해서 지난해에는 국립작은도서관이 전주시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일도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밀착형 문화재다 해가지고 저희가 소박한 한수밥이라 해가지고 책이랑 놀고 먹자, 동지팥죽 끓여 먹고 같이 지역 분들과 나눠서 먹고 또 책 문화 공연도 즐기고, 이제 일일성도 있었지만 도서관 앞마당에서 하는 문화 공연과 홍대 인디밴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봉사 기부한 돈을 가지고 기부한 자금을 가지고 인디밴드 공연도 하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0: 밴드
2: 아니 그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또 같이 즐기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지역과 함께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 하고 있으면 뭐 고사도서관 또 지역에 이제 뜻 있는 시니어 분들과 은퇴자들과 연계해가지고 맛있는 도서관이 온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맛있는 도서관이 온다. 또 그보다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수프로관 도서관은 지역의 은퇴자님들 전문직 은퇴자

0: 초우에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저희가 이제 자연의 모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는데, 수프로관도 예전보다는 비가 자주 와서 토요일 날 밖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도서관에 돌아서 그림책을 매개로 비경쟁이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초등학교 7살부터 70대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직업과 나이도 매우 다르고 이런 분들 모여서 이런 토론도 하고 있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저희가 어린이하고 그 독서 동아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는 것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1: 네네. 그 이름은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공간적인 것도 프로그램 정도 작지 않고 엄청나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또 함께하는 그런 도서관이고요. 네네. 뭐 프로그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었던 것은 관장님이 책마루 도서관이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소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0: 제가 이제 송천동에 살았고요. 네네. 송천도서관 사랑모임 대표였어요. 아. 제가 대표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대표하시던 분이 어디 일하러 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때 책마루가 그때는 송천 어린이 도서관으로 돼 있었어요. 네네. 지금 명칭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때 그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열었고 그때 제가 도서관을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송천 도서관 사랑 모임 대표로 찾아갔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이제 도서관 사랑 모임이 분관 형태로 시립도서관 분관 형태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송천 도서관 사랑 모임이었고 그때 이 책마루 운영을 앞두고 그 분관 형태로 있던 도서관 사랑 모임이 이제 비영리 그 회의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책마루 공모가 나고 그때 위탁이 선정이 됐고 책마루 동무들 그 도서관 사랑 모임 대표가 이제 책마루 관장을 역임하게 정관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됐고요. 방금 제가 이제 책마루 동물이란 말을 잠깐 나왔는데 네네. 도서관 사랑 모임으로 출발을 했지만 책마루를 열고 보니 사실 도서관의 이제 전국에서 도서관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외국은 뭐 박물관 사랑 모임도 있고 미술관 사랑 모임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박물관 사랑 모임 후원하는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 이제 도서관은 이제 굉장히 유일한 별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도서관을 봉사하러 갔는데 또 후원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제 책마루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하고 계속 호흡을 하면서 다시 모집을 하면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근 출발은 도서관 사랑 모임이니까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이라고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책마루 동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책을 사랑하시고 도서관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을 됐고요. 그 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배웁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고 또 라디오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0: 네네.
1: 그 아무리 도서관 책을 사랑하시고 도서관을 사랑하셔서 시작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 한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뭐 이런 활동을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던 뭐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고 반대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또 나름 어렵지만 또 자긍심을 갖고 이런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 잘했다라고 다독여지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 뭐 힘들거나 아니면 잘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어떤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0: 네. 힘들었던 건요. 이제 도서관을 열고 보니 사실은 도서관 뭐 문헌정보다 전문가는 아니었잖아요. 네네. 도서관이나 책을 좋아는 했지만 그래서 열고 보니 이제 현실이 딱 보인 거죠. 301평이라는 그런 공간을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이제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그 책마루 운영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또 위기는 기회라고 그 순간이 이제 저를 또 확실하게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회도 되었던 것 같은데
1: 네. 이제
0: 그

0: 그런 순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이 길을 걷기를 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 작가가 만약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거를 도서관의 책마루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은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 내가 어디 가서 저렇게 저런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걸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신 그런 모습 또어 제가 지금도 그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 지금도 도서관 이용자신데요. 이분이 책마루 초창기에 장애인 일자리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에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몸집도 되게 컸고 이분이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그 완주군 쪽에 사회공헌 일자리로 시작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꾸준히 근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장관상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도서관에 와서 대출도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책마루에 와서 활동을 할때 이분이 너무 잘 하시니까 책 정리도 저희가 정리도 해보시라고 했더니 정리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10주년 편지 때 편지 써달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를 하다가 빗자락질을 하다가 벽에 걸린 현수막을 봤대요. 그때 저희가 강아지똥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어떤 행사 때 쓰고 벌이 갖고 와서 걸렸었는데 그 아래 언젠가 너도 귀하게 쓰일 날이 있을 거야. 그 강아지똥에 나오는 문장에 써 있었거든요. 자기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그걸 딱 보고 눈물이 나왔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활동가들이 항상 이름 불러주고 존중해주고. 이분의 그 가족이 장애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 둘곳 없이 이렇게 살다가 도서관에 오니까 활동가들이나 이용자들이 똑같이 대해주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늘 만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는 도서관 전문대학을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게 이제, 이런 따뜻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 책이 있는 공간에 오면은,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말 걸어주고, 그런 공간에서, 그런 때이 친구가 엄청 건강해져 갖고, 지금은 정말, 그 일자리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가
1: 그렇군요.
0: 기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장면. 그래서 이 도서관은 정말 선한 곳이다. 저희가 늘 하는 일이 걸어가는 이용자가 뒷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을 맞는 책을 권해줄 수 있으면. 너무 이렇게만 될수 있으면 저희 꿈인데,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상황을 보실 때 항상, 난참이 길을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지. 듣다 보니까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연결이 되고 지역사회가 연결이 되고 성장하고 아무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도 라디오도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우는 그런
0: 응원합니다.
1: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주의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그 추천해주신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짧게 아마 이
0: 네.
1: 노래를 잠깐 한번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전주 창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모시고 전주원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 창마루 도서관 굉장히 17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라고 좀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많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자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썼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줄이는 게좀 힘든 상황인데요.
0: 그러니까.
1: 제가 초창기에 그 에밀리아라는 엘리아라는 아이가
0: 네.
1: 5살 정도 했었는데, 어머니가 한 11시쯤 도서관에 그냥 놓고 가셔요. 그이 아이가 그때는 저희가 대출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너무 시작이 열악해서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그때 하루에 3번 책을 읽어주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오고 나더니 어느 날, 책을 양쪽으로 들고 와서는 자기는 이 책이 좋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앤서니 브라운 책이었어요. 아, 이 아이가 그 사이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책 쪽지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글을 모르니, 여기 날짜랑 쓰게 되는데 모르니까 와서 물어봐요. 동그라미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그럼 저희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책 쪽지를 써가는 장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쓰고 갔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서 안 와서 너무 보고 싶은 아이인데, 셋이 되면 언니가 두 자매가 와요. 언니들이. 그래서 언니들도 이렇게 쓰고 갔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간식을 굉장히 배고팠을 것 같은데, 그거 준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만 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 이런, 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가영님이라고 그 남편의 파견근무 때문에 왔다가, 이제 같이 이용자로 왔다가, 자원활동, 책문활동 같이 하면서 어느 날 문화활동 끝나고 오는데, 오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연하게 살고 싶었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남편이 복귀가 본사로 들어가면서 서울로 갔는데요. 이분이 한 말을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드린 모야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아이들 중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모야 프로그램에서 거기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 별칭은 자동차 2하고 하나는 꿀떡이라는 아이인데, 자동차 2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꿀떡은 고무줄총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계속 그 자동차를 하나만 만드는 게더좀 좋아지게 또 보완해서 이렇게 계속 만드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이상한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컴퍼니 로고도 제작하고,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실제로 굴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려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문제 내가지고 실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직접 이 아이들이 아이들을 또래 친구들을 가르쳐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려다 보니 좀 딱딱한데요. 너무나 이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도서관에 편지도 쓰고, 아주 민주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영유아 때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커서 중학생이 됐는데, 이런 아이들 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을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0: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은 한 8분 정도 남았고, 유튜브로 계속 이어질는데, 오늘 얘기한 것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라디오 방송에 있는 부분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고를 지키면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롯데마트 맥스 송천점 매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도서관이 폐간 기로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 현재 좀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1: 지금 지난 2025년 7월에 롯데쇼핑 측에서 매각 의사를 저희 도서관에 본사에서 내려가서 표명을 했었고, 그 뒤로 2020년 5월 2월에 매각 검토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됐고, 또그 2000, 그러고 또 하나는 2025년에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 전환 사업 예산이 1억 4천을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0: 네네.
1: 그 외곽 검토를 알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저희가 냉방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없어요. 들어도 여름이 너무 걱정인데 행정이 그런 그 전환사업 행정이 절차가 중단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소식이 접하지자 이용자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저희한테.
0: 네네.
1: 이제 이게 조금 막 더 확대돼가지고 도서관 곧 문 닫는다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이거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이제 불안감들을 시민들의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저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0: 네네.
1: 예, 롯데가 건물을 쳐서 전주시에 무상임대였고 그리고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설 관리를 해주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민간기업 롯데, 지방자치 전주가 행정 지원하고 그리고 시민 운영 주체라는 이런 삼각축이 서로 신뢰하면서 소통한 결과물이 바로 책마루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전국의 수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모범 사례를 꼽히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번 이 지금 상황이 만일에 좋은 결과를 낳으면 나아야 그렇게 돼야 되죠.
0: 네.
1: 그렇다면은 책의 도시이고 도서관의 성지라고들 하거든요. 이부 나가면 도서관의 성지인 전주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0: 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앞에 광고 됐는데 주민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책마루 도서관 지킴이 연대를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토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결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예, 좀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0: 네네.
1: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민 참여형 도서관이라고 일단 언급을 했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내 집 같은 애착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독서 동아리가 저희가 많고 육아 뭐 고민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 그 독서 동아리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지킴이라는 그런 느슨하지만 단단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만들었고, 그 유대감이 저희가 지킴이 연대라는 조직 힘으로 지금 지킴이 연대도 만들었거든요.
0: 네네.
1: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가 책마루 운영에 참여하면서 내 목소리도 실제 반영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그런 효능감을 경험하신 분들이 자율성, 그런 자발성의 힘이 생겨서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마루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살아있는 유기체다. 한 활동가는 책마루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이유는 책마루가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누구보다 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연대를 깊이 존경하고 그 뜻이 도서관 운영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0: 네네. 그 책마루 도서관은 단순히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민관 그리고 시민 상생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었지 않습니까? 롯데 쇼핑 그리고 전주시가 현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1: 예, 전주시가 이제 기업 윤리나 아이들의 시민화 아이들과 시민의 소중한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이. 그래서 기업 매각과 절차와 별개로 도서관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고요. 또 전주시의 강력한 존치 의지 표명이 도서관 본사 측에 도서관 존치를 전제로 한 매각 협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그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간담회가 열렸고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지 않습니까? 그 관장님이 그리고 지킴이 연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상적인 해결책은 저희가 지금의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0: 네, 네.
1: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롯데가 매각이 안 되더라도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네. 저희가 책마루가 공백이 없이 계속 가는 거.
0: 네.
1: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에 이제 매각이 돼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때라도 책마루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전주시가 시 차원의 그 공간을 마련한달지 이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라디오 방송 시간은 한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네. 일단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할 것 같은데 그 책마을을 지키는 하루라는 그 행사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 이 행사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로 넘어가서 또 하겠습니다.
1: 책마루 지키는 하루가요. 5월 30일 4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 지킴이 연대에서 책마루 지킴이 연대에서 책마루를 체험의 날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걸 열게 됐고 이 여는 행사에는 그림책 작가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닐레이 10차 강연을 지원을 하겠다 그래요? 해서 네네. 연대해가지고 저희가 여는데요. 그날 책마루를 경험했던 책마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마루의 추억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이들 어른들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공연도 보고 작가님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뭐 박 터트리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네네. 많이 오셔서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5월 30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1: 네. 8시까지.
0: 아, 8시까지. 네. 네네. 책마루 도서관으로 그 네. 앞에 있는 그 놀이터.
1: 네, 예. 공원에서.
0: 네. 네네. 놀이터에 오시면 될까요? 책마루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있으신 많은 시민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명 뭐 이런 운동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서명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나요?
0: 네네네.
1: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서명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킴이 연대 톡에 들어오셔서 저희 같이 소식도 듣고 같이 뭐 큰 활동은 아직 없습니다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톡으로 초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면은
0: SNS나 예, 예. 네, 그 저희가 검색해 보니까 많이 나오던데요. 네. 네. 네. 거기 가셔서 이렇게 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많은 활동을 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일단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한테 그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 끝나면 제가 유튜브로 넘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다시 한번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5월 30일 날 도서관에서 네. 참여하시는 게 가장 큰 능력이죠.
1: 그 꼭 참여해 주시고 그거 말고도 그 그림책 작가들의 10차 닐레이 강연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오셔서
0: 아, 닐레이 강연요? 예, 어떤 강연들이 있을까요?
1: 예, 그림책 작가들이니까요. 뭐 진주 작가님, 열매 작가, 손소영 작가님, 김지현 작가님, 뭐 이명환 작가님, 뭐 지금 초등학교에 한 네 곳에 나가고 지역 아동센터 연결하고 책마루에서도 3차시까지 지킴이 날이 있습니다. 네네. 그 날에 참석해 주시면 이제 책마루에 연락을 해 주신지 하면은 저희가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들께 이 좋은 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소개한 책마루 도서관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2: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모카의 문장들의 모카입니다. 오늘도 모카의 문장들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임영우 우리들의 블루스 듣고 오셨고요. 음악 하나 또 듣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임영우님 노래 사랑은

을 도망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목화의 문장들에 나올 문장들 책은요, 벽돌책으로 유명한 서피엔스예요. 3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데요. 발가락 뼈가 부러져서 수술을 하느라 2주 정도 입원을 한 적이 있어서 그때 심심한 입원 생활 동안에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인상 깊었던 문장들도 많았고 줄친 것도 많았고 열심히 읽고 싶어서 요약도 해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생각나는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인간의 그 발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뒷담화였다고, 인간의 생존 본능이 누군가는 내 편이 되거나 누가 내 편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면 누가 내 적이 되고 또 누가 또 약점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뒷담화를 통해서 인간 사회가 발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계속해서 기억이 나서 제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은 사피엔스 책 한번 문장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최근에 읽었었던 책으로 목화의 문장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좀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머리에. 그런데 지금은 몇 년 전에 읽은 책을 같이 나누려고 하니까 사실은 그 뒷담화 이론 말고는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휴대폰을 보면서 기록했던 것들, 요약했던 것들, 줄쳤던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약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생명은 자연선택 법칙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과학을 통해 자연선택을 지적 설계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자연선택으로 빚어진 유기체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지적 설계에 의해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로 대체 중이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재설계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자연을 무시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발상이 아닐까? 과학은 인간이 만든 거고 이로 인해서 죽음조차 기술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을 이전에는 신과 우주와 자연이 규정을 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이 해결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형 이상학을 넘어선 과학적 죽음이 뭔지 궁금하다고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고요. 10페이지에 제가 줄친 거를 보니 한국은 행복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멕시코, 콜롬비아, 태국 등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나라보다 뒤처져 있다. 이는 가장 널리 통용되는 역사 법칙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준다. 말하자면 인간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는 매우 능하지만 권력을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그리 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술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20페이지에는요, 선사시대 인류, 그다지 중요치 않은 동물. 그들은 고릴라, 반딧불이, 해파리보다 딱히 더 두드러지지 않았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생명은 40억 년 전 출현해서 자연선택 법칙의 지배를 받았다. 인간은 과학을 통해서 자연선택을 지적설계로 대체. 빅뱅이라는 사건이 일어나 물질과 에너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19페이지에 역사의 진로를 형성한 것은 세 가지의 혁명이었다. 약 7만 년 전 일어난 인지혁명이 첫 번째, 인지혁명이 역사의 시작을 알렸다. 그리고 약 12,000 년 전 발생한 농업혁명은 역사의 진전 속도를 빠르게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과학혁명이 시작된 것은 불과 500년 전이다. 이 혁명은 역사의 종말을 불러올지도 모르고 뭔가 완전히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하게 할지도 모른다. 이들 세 혁명은 인간과 그 이웃 생명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가 이 책의 주제다. 또 재밌는 문장이에요.
22페이지에 불과 600만 년 전 단 한 마리의 암컷 유인원이 딸 둘을 낳았다. 이 중 한 마리는 모든 침팬지의 조상이, 다른 한 마리는 우리 종의 할머니가 되었다. 죽음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죽는 것은 신이, 우주가, 대자연이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 제가 이 책을 저는 쉽게 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친 것만 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게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약간 의문이 들어요. 약간 이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 님이 인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니까,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 태초라든지 인간의 근원, 뿌리 이런 거를 좀 잘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재밌게 읽었었고, 인간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위트 있게 재밌게 잘 쓰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피엔스 종은 여섯 인간 종 중에 어떻게 살아남아 현대에 이르렀는지 여러 파트로 가정하고 여러 이론들로 추측을 합니다. 이 작가님이요.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 엘렉툭스를 멸망시켜서 사피엔스만 남았을 수도 있고 교배를 통해 혼합되었을 수도 있다.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었던 인간, 사피엔스가 현대까지 멸망하지 않고 역사를 이루어낸 데에는 언어와 사회 집단의 발전이 그 어떤 동물보다 유연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졌고, 심지어 예술 창작물을 만들어낼 정도의 지능과 창의력, 감수성까지 갖추었다. 인지혁명이란 약 7만 년 전부터 3만 년 전 사이에 출현한 새로운 사고방식과 의사소통을 말한다. 정말 정말 우연히 돌연변이로 새로운 유형의 언어와 전에 없던 방식으로 생각하게 된 인간들은 이야기 중 이야기, 뒷담화를 통해서 사회적 결집성을 높이고, 그 이야기는 전설, 신화, 신, 종교라는 신에 대한 뒷담화로 이어진다. 이 뒷담화 이론 정말 재밌어요. 하라리는 신, 국가, 법인이라는 가상의 실제가 없었다면 눈에 보이는 실제만 가지고 국가나 교회, 법체계 등이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한다. 인권이라는 건 자체도 실제하지 않으며 그 가상의 실제는 사제와 마술사가 신과 악마를 창조해낸 방식과 비슷하다. 집단 종교의식은 사회의 결집성을 높인다. 인간의 대규모 협력은 신화에 기반을 두며 상황이 맞아 떨어지면 신화는 급속히 바뀐다. 프랑스인들은 왕권의 신성함이라는 신화를 믿다가 거의 하룻밤새 국민의 주권이라는 신화로 돌아섰다. 필요의 변화에 따라 유전적 혁명에서 문화혁명으로의 길을 새로 열고 협력하는 능력을 통해 모든 종을 크게 앞질렀다. 모든 동물의 종들이 자연 선택에 따라 권력과 성관계로 번식을 하며 소수 머리를 이루었다면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이래 유전자나 환경의 변화 없이 새로운 행태를 미래에 전달했다. 아이를 낳지 않는 독신주의 유전자를 물려주었는데, 이는 가톨릭 교회가 10여 세기 동안 살아남으면서 교회법의 이야기들을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뒷담화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라는 것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물려줄 수 있게 됐다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사피엔스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또 듣고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주 시민 라디오 FM 93.5MHz 목하의 문장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월 셋째 주, 넷째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송출되고 있고요. 제가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독서 모임도 좋아하고요.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읽었던 책들, 그리고 제가 책을 대여하기보다는 중고라도 구입을 해서 줄을 쳐가면서 읽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카의 문장들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에서 쓰는 닉네임이 모카고요. 제가 줄친 그런 문장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방송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독서 모임들을 방문해서 그 독서 모임을 녹음해서 라디오 주파수로 송출을 하고 싶었는데, 독서 모임을 섭외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 세 팀의 독서 모임을 가봤는데요. 그분들 모두 다 이제 많이 떨려 하시고, 많이 긴장하시고, 그다음에 대본을 막 많이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긴장을 많이 하신 그런 모습들이, 아,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고 내성적인 분들이 많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집순이이거나 사람들을 그렇게 막 많이 만나지는 않거든요. 다만 독서 모임을 좋아하고 독서 모임 안에서 나눠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고 그책한 권을 통해서 풍성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또 다양한 관점들이 나오고 그거를 듣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교적인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나눔 때문에 독서 모임들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그 독서 모임을 참여하는 분들의 성향을 잠시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이제 이런 방송이 되어 버렸는데요. 혹시라도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조금 용기가 생기신다면, 저와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에 조금 용기가 생기신다면 전주 시민 라디오 모카의 문장들에 참여하고 싶다고 라디오국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모카의 문장들에서 사피엔스 책 읽은 문장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요약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문장들과 함께 요약된 그 내용들을 읽어드리고 있어요. 정말 저 되게 열심히 읽었네요. 네, 요약본 읽어보겠습니다. 인지혁명이란 역사가 생물학에서 독립을 선언한 시점이다. 인지혁명 이후 생물학 이론이 아니라 역사적 서사가 호모 사피엔스의 발달을 설명하는 1차적 수단이 되었다. 사피엔스가 발명한 가상의 실제의 엄청난 다양성과 그 행동 패턴의 다양성이 문화라고 부르는 주된 요소가 되었고, 그 끊임없고 멈출 수 없는 변화를 역사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침팬지와 비슷한 유전적 동물이지만, 침팬지와의 차이는 수많은 개인과 가족과 집단을 결속하고 협력하는 능력이다. 아담과 이브가 보낸 어느 날, 인간의 역사를 살피는 데 있어 부족한 자료와 함께 발전한 진화 심리학이 있다. 진화 심리학에 따르면 오늘날에도 우리의 뇌와 마음은 수렵 채집 생활에 적응해 있다고 이 분야 학자들은 주장한다. 그중 하나가 개걸스러운 유전자 이론으로 잘 익은 과일 같은 발견하기 어려운 고칼로리 음식을 다른 동물이 먹어치우기 전에 최대한 먹어치우는 사피엔스의 습관이 지금의 고칼로리를 계속 찾는 비만인들에게 유전자에 새겨졌다는 것이다. 이들의 삶의 태반은 우리의 침대, 좋은 옷, 반지, 크리스마스 트리, 자동차, 집 등의 인공물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들의 삶이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도 상당하고 정신적,
종교적, 감정적 삶을 말한다. 다만 수렵 채집 사회가 끝나고 농경 및 산업 사회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비슷한 점은 강아지이다. 사피엔스는 식량을 찾아 최소한의 짐만 지고 계속 이동해야 했고 기후에 관해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다. 인간의 지식인 고대의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 크겠지만 개인 수준에서 보면 역사상 그들이 가장 아는 것이 많고 기술이 뛰어났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속해 일하는 좁은 전문 영역 외에 아주 많이 다양하게 도움을 받는다. 병원, 학교, 식생활 등. 그들은 농경 생활 때보다 더 다양한 식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고 전염병의 위험이 덜했다. 한편 고대인 공동체가 살아남기 위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을 쉽게 살해한 부분을 적을 피하거나 몰살의 위험 등 모든 인간 사회가 가지는 복잡성에 기인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애니미즘은 일반적인 신앙이자 특정한 종교는 아니었다. 그들이 믿는 건 우주적 신이 아니라 사슴, 꽃, 나무, 돌 등 모든 대상이었으며 인간과 이들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었다. 결국 농경시대 모든 이들이 유신론자라고 말하는 것과 수렵 채집인들을 애니미스트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보는 그들의 사회 정치적 세계와 마찬가지로 알려진 게 많지 않다. 이것도 뒷담화 이론하고 비슷하게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고칼로리 식품을 탐하는 본능이 우리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는 거. 개걸스러운 유전자 이론. 이런 표현들이나 이제 이런 이론들이 좀 위트 있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인간학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음악 하나 또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은 전주 시민 라디오 FM 93.5MHz 모카의 문장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벽돌책으로 유명한 사피엔스의 문장들을 보고 계신데요. 책이 두꺼워서 제가 읽으면서 요약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 문장들을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제 대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노아의 방주 얘기, 제가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인지혁명 이후 수렵 채집인들의 이동과 함께 이루어진 대형 동물들의 멸종은 단지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게끔 증거들이 말해준다. 수렵 채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동 유라시아, 알래스카에서 남미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이동하면서 그 시기에 동시적으로 대형 동물들이 멸종하게 된 건 기후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육지 동물들이 멸종하는 사이 바닷속 해양 동물들은 그보다 많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들이 지나가면서 지나친 작은 섬들, 예를 들어 마다가스카르 같은 곳은 최근 발견되었을 때 여러 종의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류의 이런 빠른 진격전은 이야기를 지어낼 줄 아는 호모 사피엔스의 뛰어난 창의력과 적응력을 기인한다. 역사상 최대의 사기. 결론 먼저 말하자면 농업 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으며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사피엔스들의 식탁은 이동을 통한 수렵 채집을 통해 식재료가 다양했으리라 예상되지만 농경사회 이후 밀, 쌀, 옥수수 등의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었다. 좀 더 영양적이지 않았고 몸은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 장심이 대가를 치루었다.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떼가 덮치거나 곰팡이가 주식인 작물을 감염시키면 농부들은 수천 수백만 명씩 죽어나갔다. 농업혁명은 더욱 많은 사람들을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었다. 그들은 수렵 채집 생활을 점차 잊어갔고 일은 늘어만 갔다. 풍년은 창고를 넘치게 하고 도둑으로 보초는 서야 하며 많은 일꾼은 다산을 했어야 했으며 일터에 나가야 하는 엄마들은 젖을 빨리 끊어 죽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면역이 약해 전염병의 온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경을 놓지 못하게 된 농경의 시작은 혹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세련된 종교나 이데올로기 시스템밖에 없다. 되게 좀 새로운 관,

찾아서 먹어야 하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수렵 채집인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책이 정말 재밌어요. 네. 음악도 하나 듣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유발 하라리 작가님의 사피엔스 내용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다음 또 요약된 거 읽어볼게요. 요약 제가 한 거. 피라미드 건설하기에서 말하려는 건 상상의 질서이다. 이것이 농업혁명과 또는 법, 신, 국가 등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가상의 실제이다. 수렵 채집인에게는 하늘과 땅이 모두 열려 있었다. 어디서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고 광활했다. 그러나 좀더 나은 환경에 대한 착각으로 아주 좁은 집과 밭을 마련했고, 이 집이라는 공간은 개인과 이웃을 분리시켜 자기 중심적이 된 존재의 특징이 되었다. 재밌죠? 좀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도리어 좀그 개인 중심

힘이 되어 간것 같아요. 사회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 농업 혁명으로 미래는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경작 후 짧은 쉼 뒤에 곧 다시 새벽부터 온종일 일하는 일상이 이어졌고, 매해 먹을거리를 미리 걱정해야 했다. 넓히고 넓힌 경작지의 잉여 생산물은 소수의 엘리트를 먹여 살렸다. 역사란 다른 모든 사람이 땅을 갈고 물을 운반하는 동안 극소수의 사람이 해온 무엇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식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 부유한 법률가들이었다. 전쟁과 같은 질서의 붕괴 등의 문제점은 인류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 불과 수십 명의 작은 무리에서 진화해 왔다는 사실이며, 큰 도시들과 수백 수만 명의 국가가 생성되는 건 몇천 년에 지나지 않으므로 대규모로 협력하는 본능이 진화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다. 전쟁과 폭력 속에서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건 인간의 상상력이었다. 인간을 하나로 밀집하게 만든 공통의 신화에 대한 믿음 말이다. 그 예로 함무라비 법전과 미국 독립선언문이 있다. 두 내용은 판이하게 다르다.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과 평민, 노예를 나눈 것을 평등으로 생각했으며 신이 주신 영감이라고 했다.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에게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를 포함하는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받았다고 썼다. 이두 가지만 비교해도 평등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며, 미국 독립선언문만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기준한 창조론에 맞춰 쓰여진 것이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진화론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권리란 없다. 자유란 사람들이 발명한 무엇이고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행복 또한 그렇다. 생물학에서 보면 행복보단 쾌락이라는 뜻이 더 맞다. 어쨌든 상상의 질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신화에 기반하고 있고 신화를 신봉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지기 때문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 이것을 폭력으로만 유지하기는 어렵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상상의 질서가 정확히 어떻게 직물 속에 짜 넣어졌는지를 설명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 첫째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끌어올리는 개인주의를 뿌리 깊이 심고, 둘째로 이 개인의 욕망을 개인주의와 소비지상주의, 경험치 쌓기로 낭만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 마치 파라오가 자신과 아내를 위해 높이 피라미드를 쌓은 것처럼, 우리도 여행이나 집 사기, 호캉스 등 나름대로의 피라미드 건설에 삶을 바쳤다. 셋째로 이 상상 속의 질서는 상호 주관적이어서, 예를 들면 국가든 이념이나 정당을 바꾼다는 건 수십억 명의 의식을 동시에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이야기와 상상력으로 결집됐고 협력하는 그런 거대한 협력의 네트워크? 약간 좀 성공한 동물 같아요. 역사를 일구어낸 여러 가지 혁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촘촘한 네트워크를 이루어낸 성공한 동물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음악 하나 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님의 사피엔스, 제가 요약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읽어볼게요. 메모리 과부하. 수십 마리의 침팬지가 아닌 동물 사피엔스는 수천 명, 수백만 명이 연관되는 대규모 협력 시스템으로 막대한 양의 정보를 관리, 저장, 처리해야 하는데 뇌는 용량이 부족하며 인간이 죽으면 뇌도 같이 죽고 뇌의 특성상 특정한 유형의 정보만 저장하고 처리하도록 적응했다. 수렵 채집인은 살아남기 위해 막대한 양의 식물학, 동물학, 지형학, 사회학의 정보를 저장할 줄 알게 되었지만 이를 수로 기억할 필요는 없었다. 농업혁명 이후 인간이 커다란 왕국을 유지하려면 법을 제정하고 수호신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문서는 경제 문서였으며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이름은 회계사였다. 결정적으로 9세기 이전 0에서 9에 이르는 10대의 기호 체계가 발명되었고 현대 수학적 표기법의 기반이 출현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심지어 빈곤, 행복, 정직 같은 개념도 숫자로 번역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컴퓨터는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느끼고 꿈꾸는지 어렵지만 인간은 스스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와 언어로 느끼고 꿈꾸는 걸 마다하지 않는다. 숫자를 이용하던 인간이 숫자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 아, 저 좀 숫자 개념이 없거든요. 숫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나? 좀 제가 약간 시간 조절이나 뭐 시간 약속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수 계산 이런 걸 좀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런데 숫자의 종이 되어가고 있다니. 예. 제가 좀 약간 돈 경제 개념도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간은 숫자에 집착을 하네요. 다음입니다. 예. 역사의 정의는 없다.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말이다. 인간의 권리는 흑인은 대상에도 두지 않았고 미국의 질서는 부의 위계 질서를 옹호했다. 인간의 법과 규범은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변화시킨다. 이와 같이 상상의 질서는 스스로가 허구의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듦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했다. 그 우월함은 계급과 신분 차별로, 빈부의 차별로, 인종의 차별로, 성의 차별로 신기하게도 교류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인도나 미국 등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이르기까지 영속성을 얻고 세련되어졌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이들의 역사는 아마도 수렵 채집인보다 짧은 역사 동안 급격히 변화한 이유도 있다. 힌두교는 계급차를 두고 최하층민은 더럽고 불결하고 게으르니 지역 및 공간을 구분, 결혼 금지를 두었고 미국이나 영국 등은 흑인을 전염병을 옮기고 더럽고 멍청하다고 여겨 모든 것을 분리시켰다. 근거 없는 청결의 문제로 차별을 둔 것이다. 오염과 청결 개념은 생물학적 생존 메커니즘의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흑인이나 약자들이 병이나 더러운 것에 노출된 건 당연하다. 자신의 땅에서 살다가 멀고 환경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다. 유전적으로 그들이 더럽거나 병균이 많은 게 아니다. 미국인들도 신대륙에 이동했을 때 원시인들과 반대로 미국인들이 병에 걸려 죽었다. 이런 오해로 노예나 약자들을 피하던 것을 차별적 법제화시킨다. 종교는 카스트 제도나 로마 카톨릭, 기독교 등은 신이 주신 평등이라고 말하며 노예와 신분 제도를 정당화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헴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헴은 그 아버지로부터 네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카스트 제도는 우연한 역사의 발전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 실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사는 대체적으로 여자보다 남자를 선호했다. 군대도, 정치도, 가정에서도 그렇다. 리더는 거의 모두 남자였다. 남자는 끊임없이 남성성을 잃지 않으려고 기꺼이 생명을 무릅쓰기도 했다. 그러나 남자다운 속성과 여자다운 속성은 상호 주관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한다.
대부분의 사회 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재밌게 쓰여진 책이 있다면 계속 읽어보고 싶고요. 인간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구나. 아, 인간은 이런 거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인간학에 대해서 인간학 관련된 책을 검색을 해봤는데 읽어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목화의 문장들 사피엔스 문장과 그 책 읽었던 거 요약을 나눠봤는데요. 읽었던 책을 제가 다 사진으로 찍어놓거든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보니까 짤막짤막하게나마 독서를 두 번 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그런 회전이 늦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독서 모임에 참여를 하는 것도 반복된 독서, 반복된 그런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독서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희 모두 독서 모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0: 있습니다.
1: 6월 3일 투표가 어려우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우리의 소중한 권리이자 미래 미리미리 행사하세요.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Bring me out.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하나, 둘, 셋, 넷. 시베리아.

0: 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견주와 묘주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입니다. 저는 11년차 견주 소미언니 별디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디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봄이라서 봄 꽃놀이 되게 많이 가시는데 아무래도 이 꽃가루 때문에 코가 간지럽고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주제가 이 코 관련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호흡.
0: 호흡
1: 네.
0: 관련된 주제인데 오늘 어떤 내용들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들어가 볼까요?
1: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상부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어떤 주제를 할까 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최근에 이제 뭐 상부 호흡기 이제 폐색으로 추정되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예후가 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이제 더워지고 하니까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준비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보호자들도 강아지나 고양이들 숨쉬는 걸 유심히 보면 뭐 쌕쌕거린다, 뭐 코를 곤다 이런 모습들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호흡기 관련된 어떤 증상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귀여운 모습의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호흡기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시죠.
1: 단두종이라고 부르는 프렌치 불독이나 이제 퍼그, 시츄 같은 아이들. 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호자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질환의 증상이 그 견종만의 약간 특징이나 성격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0: 그쵸.
1: 하지만 수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코를 고는 소리나 약간 힘들어한 푹 하고 뭐 이런 소리 내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있다. 이런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의 호흡기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길래 숨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노동이 되고 하는지 해부학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0: 호흡기 구조의 해부학적인 설계, 이런 부분 보시면 되는데, 개라는 동물이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야생에 있는 늑대, 뭐, 자칼, 이런 동물들 생각해보면, 주둥이가 앞을 향해서 길게, 길쭉하게 나와 있잖아요. 단두종 친구들은 그 모습과는 반대로, 좀 납작하게 코가 눌린 형태고, 좀 다르게 생기긴 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1: 네, 맞아요. 원래 이제 생물학적으로 코 안의 공간, 즉 비강이 좀 길어야 정상입니다. 긴 공간에는 비갑계라고 부르는 약간 이제 복잡한 뼈 구조물들과 점막들이 이제 촘촘하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일종의 열 교환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 그긴 공간에서 이제 체온에 맞게 유지해주고, 그다음에 뜨거운 공기는 또 식혀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약간 고성능 라디에이터 역할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인간이 어떤 외형적인 귀여움을 목적으로 이 구조를 인위적으로 이제 변형시켜 버렸다는 거에서 이제 생기는데, 안면부의 뼈 길이가 이제 극단적으로 짧게 줄어들면서 이제 모순이 발생하는 겁니다. 뼈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콧구멍의 연골이나 입천장의 이제 살, 혀 같은 부드러운 연부 조직이 예전하고 이제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0: 사람들이 외형적인 귀염을 목적으로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켰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인간의 잔인함에 놀라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그 강아지들이 그 뼈라는 그릇은 작아졌는데 그 안에 담길 내용물들이 그대로라는 말씀. 그래서 겪는 불편함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좀 가볍게 비유를 들자면 한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한뭐 5평, 10평짜리 이제 원룸에 억지로 다 밀어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어우, 너무 답답하죠.
1: 그죠. 문을 열 틈조차도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상태를 의학적으로 이제 단두종, 이제 폐쇄성 호흡기 증후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0: 듣기만 해도 답답해지네요. 그럼 공기가 들어가는 첫 번째 입구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콧구멍만 봐도 그 단두종 친구들은 다른 강아지랑 좀 다르죠?
1: 네, 맞아요. 아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콧구멍이 좁아져 있어요. 전문 용어로 이제 비공, 뭐 협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강아지들을 보면 콧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거든요.
0: 그죠?
1: 근데 이제 얼굴이 납작한 친구들은 거기가 약간 쉼표 모양이나 아니면 그냥 뭔가 일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닫혀 있어요, 거의. 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콧구멍을 잘 유심히 본 적은 없는데, 페키니즈?
1: 맞아요,
0: 맞죠?
1: 맞아요,
0: 그
1: 맞아요.
0: 친구들도 콧구멍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맞아. 꽉 눌려가지고 뭔가 구멍이 아예 없게 생긴 친구들도 있어요. 심한 애들은.
0: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위험할까요? 숨을 못 쉬게 되니까 위험하겠죠?
1: 맞아요. 이거 뭐 수학적인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알긴 어려운데, 이제 찾아보니까 통로가 절반이 줄어들면 뭔가 그냥 딱 직관적으로는 숨 쉬는데 한두배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0: 그죠,
1: 그게
0: 그죠.
1: 아니래요. 내제곱으로 이제 힘들어진다 합니다.
0: 4제곱.
1: 절반이 줄어들면 이제 16배가 힘든 거죠.
0: 원래 1만큼 힘들게 16만큼 힘들고.
1: 그쵸?
0: 와, 그럼 진짜 힘들겠네요. 그 힘들다는 그 모습을 그냥 숨 쉬는 거 그냥 옆에서 잠깐만 지켜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 이렇게 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1: 그렇게 쉬는 아이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단두종 친구들이 워낙 평상시에 그렇게 쉬니까 그냥 약간 그러려니 하는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0: 맞아요.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했는데 콧구멍이 좁아진 것 때문에 아이들이 16배 그 숨쉬는데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절대 뭐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1: 네. 단두종 아이들이 평소에 코를 약간 실룩거리거나 막 가슴을 이제 크게 들썩이면서 숨을 쉬는 이유가 그 16배. 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되게 좁은 문틈으로 이제 필요한 산소를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근육을 이제 쥐어짜는 거죠.
0: 안타까워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크게 들썩거리는 게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려고 당겨 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네요.
1: 네, 맞습니다. 폐 안에 강력한 진공 상태, 즉 음압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귀여운 콧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네. 막. 근데 이제 아이들은 매 순간 이제 전력을 다해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0: 그렇죠. 그렇게 힘겹게 입구를 통과한 공기가 기도로 좀 넘어가면 상황은 나아지나요? 그 다음부터는 좀 문제가 없나요?
1: 이제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0: 어떤?
1: 그 호흡기, 상부 호흡기 폐색의 핵심적인 원인인데요.
0: 네.
1: 연구개 노장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0: 노장.
1: 조금 뭐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연구개는 이제 부드러운 입 그 부분이 노장, 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주둥이가 길었는데
0: 그 짧아지면서?
1: 그렇죠. 뼈가 짧아지면서 나머지 연부 조직들은 이제 그대로인 상태니까 그게 이제 늘어져 있는 거죠. 목구멍에 이렇게 축 늘어져 있어요.
0: 장애물 역할을 하겠는데요?
1: 맞아요. 그래서 숨 쉴 때 인후두 부분을 보면 이제 음식이 넘어가는 식도가 있고 음식이 넘어갈 때는 식도로 가야 되니까 문을 닫아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숨을 쉴 때는 후두덮개를 열어가지고 이제 숨을 기도로 넘겨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연구개가 커튼처럼 이렇게 늘어져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때 빨아들이면 이게 그게 같이 빨려 들어갔다가 후 내뱉으면 그게 또 다시 이렇게 팔럭팔럭팔럭
0: 좁은 틈으로 공기가 빠르게 지나가니까 주변에 늘어져 있던 살이 훅 빨려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내는 소리들 있잖아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런 마찰음 기계적인 마찰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갑자기 소미 자는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소미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원래 코를 안 골았었거든요. 코를 곤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숨소리가 이런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커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1: 가능성 있는 게 이제
0: 나이가 있으니까.
1: 그렇죠. 나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늘어짐이 더 심해질 거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몸무게가 그 전보다 또 몇백 그램 또 찌거나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다른 부분에서 약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원래는 안 들리다가 이제 들릴 수가 있죠.
0: 검진을 또 받아봐야겠네요. 이 부분도. 좀 주의 깊게 봐야겠다.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1: 사람이랑
0: 들었습니다.
1: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코를 고는 것 같거든요. 많이.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서 점심시간에 수술 없을 때 이제 보호자 대기실에 누워서 잠깐 눈을 붙이는데 소리에 깬답니다. 가끔.
0: 그럼 늙어서일까요? 살이 늘어져서일까요?
1: 뭐 둘 다겠지요.
0: 네, 어쨌든 사람이랑 동물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1: 이 두 가지가 이제 심하면 그리고 이제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숨이 이제 기도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누적이 되겠죠. 계속 부딪히면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이제 점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퉁퉁 붓게 되고 한마디로 만성적인 부종이 생기고 그리고 좁아서 그렇게 힘들게 쉬었는데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기도 안쪽에 있는 후두낭이라고 하는 작은 점막 주머니가 우리 사람들 바지 주머니 이렇게 딱 뒤집는 것처럼 반대로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튀어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거의 없는 그 틈이 이제 더 좁아지는 입구까지 이제 막아버리는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0: 선생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한번 숨을 쉬는 과정 자체가 마치 그 살 얼음판 걷는 것처럼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호흡이 불안정한 아이들이 밥이나 물을 마실 때는 또 괜찮을지 이런 생각도 같이 드네요.
1: 당연히 호흡기만 봐도 큰 문제인데 숨을 이렇게 힘들게 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숨쉬기 불편한 걸로 끝나지가 않고 소화기계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0: 네.
1: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숨을 들여마시려고 음압을 이제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육을 짜서 그러면 그게 이제 폐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가슴을 통과하는 식도나 이제 그런 어떤 위장에도 압력을 전달을 해가지고 약간 위장 내부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딸려 나올 수도 있는 거죠.
0: 위산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근육을 짜내다 보니까 숨을 너무 세게 빨아들이려다 보니까 위산까지.
1: 네.
0: 와.
1: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이 우리는 밥을 급하게 먹어서 자꾸 토한다. 뭐 이유 없이 하얀 거품도를 자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당연히 소화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소화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이제 호흡곤란 이런 압력 변화 때문에 이제 그런 소화기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예를 들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위산이나 이런 것들이 역류하면 목 쓰리잖아요.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악순환 네, 고리가 이제 완성되는 거죠.
0: 콧구멍부터 위장까지 몸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고리로 연결돼서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귀엽다고 생각했던 킁킁거리는 소리, 쌕쌕거리는 소리 뒤에 이렇게 처절한 생리학적 사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숨어 있었네요.
1: 네, 그래서 수의사들은 아이들의 이제 거친 숨소리를 가볍게 넘기지 않고요. 이런 아이들은 당장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한계를 시험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보상 기전이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그리고 또 요새처럼 기온이 조금씩 올라오면 갑자기 이제 이 불안정한 시스템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0: 온도 이야기가 나온 걸 보니까 외부 환경이 이 호흡기 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본 단두종의 해부학적 구조 정말 많은 생각도 하게 됐고요. 잠시 후 단두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형견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호흡기 질환이죠. 기관 허탈의 기전과 함께 이 모든 호흡기 환자들을 덮치는 온도와 비만의 위협에 대해 계속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기관지 어떤 해부학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면 이제 기관 허탈 관련돼서 먼저 살펴볼까요?
1: 네, 단두종 증후군만큼 또 우리나라 수의사들 진료실에서 되게 자주 마주치는 질환이 소형견들의 이제 기관 허탈이에요. 기관지 협착 이런 얘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에서 다룬 단두종 아이들의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 통로가 너무 좁아서 문제라면 이 소형견들은 폐로 공기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인 기관 자체가 이제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0: 파이프가 무너졌다.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상상이 좀잘안 되는데.
1: 우리 이제 목에서 코와 폐를 연결한 기관이라고 하는데 통로가 있잖아요.
0: 네.
1: 그 통로가 이제 C자 모양으로 생긴 어떤 연골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기차 칸처럼 칸칸칸이 이렇게 나열돼서 이제 원통형 구조로 해서 이제 쭉 폐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요그 기관 자체가 약간 유전적으로 조금 약하게 태어나는 이제 경우가 많아서 즉 흐물흐물한 거죠. 그 숨길이. 그래서 원래는 동그란 이제 터널 모양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숨을 잘 쉬는데 숨을 들어 마시거나 훅 내뱉을 때 이제 그게 압력 차이가 생기면서 이렇게 꽉 눌려가지고 이제 납작해져 버리는 현상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기관 허탈이라고 하고 아마 이제 뭐 기관 협착 다양한 이제 용어로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0: 전에 그 기관 협착하니까 뭐가 생각났냐면 빨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음료 마실 때 우리가
1: 맞아요.
0: 이렇게 씹잖아요. 씹으면 음료가 잘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1: 오,
0: 무너져가지고
1: 맞아요,
0: 모양이.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굉장히 소량으로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1: 되게 어릴 때 하던
0: 아니,
1: 건데.
0: 버릇이거든요. 이렇게 빨대를
1: 아,
0: 씹는 게. 그래서
1: 맞아.
0: 결국에는 빨대를 빼고 먹거든요. 답답해가지고.
1: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빨대를 그고 모양 그대로 쭉 빨면 음료가 되게 잘 나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거기를 잘근잘근 씹어서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 놓고 쭉 빨면
0: 안 빨리죠.
1: 안 빨려요.
0: 네.
1: 그거랑 똑같습니다.
0: 오.
1: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셨네. 네.
0: 아, 다행입니다. 뭔가 잘 설명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좁아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특이한 꺽꺽하는 그 소리를 내는 거죠?
1: 네, 맞아요. 그 앞에서는 약간 약간 요런 소리, 코골이. 그리고 지금 이 기관지 협착이 있는 친구들은 거위 소리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렇게
0: 네네.
1: 이제 좁아지면서 이건 흉내 못 내겠어요.
0: 아, 저도 못 내요.
1: 약간 이제 맞아. 잘하시는데?
0: 안 되는데? 잘한다고 바로 칭찬하니까 안 돼요.
1: 약간 그런 약간 특이한 응? 그런 약간 이제 특이한 소리가 나는 근데 되게 특징적인 소리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0: 네.
1: 네.
0: 아니, 거위 소리 하다가 우리가 이상한
1: 그러니까
0: 소리를 내버려가지고. 이게 숨길이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전신 건강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근데 우디, 그러면 이런 호흡기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원인 중에 하나가 비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살이 찌면 구체적으로 호흡기에 어떤 물리적인 악영향을 줄까요? 뭐 알고 있을 것 같긴 하지만,
1: 맞아요.
0: 살이
1: 이거는
0: 쪄봤기 때문에 알것 같긴
1: 맞아요.
0: 하지만,
1: 저도 몸소 겪어봐서 아는 거지만
0: 네.
1: 앞에 단두종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뽀메나 이런 친구들도 기관지 협착 있는 친구들이 이제 비만이 되면
0: 더
1: 이제
0: 힘들죠.
1: 그죠? 눌리죠. 딱 생각해 보셔도 그냥 목 주변에 이제 살이 생겨서 눌리고 배에 또 예를 들어서 지방이 끼어서 배가 빵빵해지면 이게 복부가 이제 흉부를 밀겠죠? 흉곽을 밀어가지고 이제 숨쉴 공간도 되게 좁아지고 여러 가지 방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제 다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숨 쉬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그 살찐 친구들, 단두종 친구들은 당연히 힘들고, 단두종인데 살찐 친구들은 더 힘들겠다. 고강도 운동
1: 맞아요.
0: 같겠다. 인데, 더운 날씨까지 만나면 이제 완전 최악. 정말 위험하겠는데요?
1: 맞아요. 근데 단두종인 친구들이 약간 또그 체형 자체가 조금
0: 이게 좀 약간
1: 크죠.
0: 동글동글하고 막 하잖아요.
1: 그래서 이제 뭔가 선천적인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있고, 포메나 뭐 이런 약간 소형견들 같은 경우도 원래 체형은 아니지만 이제 약간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0: 네.
1: 주다 보면 이게 똥똥해져가지고.
0: 후천적으로 형성된
1: 맞아요.
0: 지방들.
1: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들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운 온도, 그리고 이제 더워지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은 더우면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땀이 기화하면서 열이 식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안 돼요. 땀이 안 나니까 헐떡입니다.
0: 팬팅.
1: 그렇죠. 팬팅이라고 해서 헐떡헐떡헐떡헐떡 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공기를 이제 뱉고 점막에 있는 수분을 이제 증발시켜서 체온을 낮추는데 이 숨구멍에 숨길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이 팬팅을 심하게 하면 이제 단순히 생각만 해보셔도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0: 그렇죠. 안 그래도 콧구멍도 작아. 여기 연구계 살도 늘어져 있어.
1: 맞아요.
0: 숨 쉬려고 근육을 온갖 근육을 짜내서 위산도 올라올 수 있어.
1: 맞아요.
0: 그런데 그 상황에서 팬팅까지.
1: 헐떡헐떡헐떡 하면.
0: 와 진짜 이거는.
1: 맞아요.
0: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진짜 숨을 세게 쉴수록 더 기도에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국에 늘어진 살도 더 강하게 붙을 거고 더 힘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헐떡이면서 기도에 이제 압력도 이제 엄청 심하게 받고 그다음에 점막도 엄청 붓고 이러면 상부 호흡기 폐색. 그러니까 그 숨길
0: 아예 닫혀버린다.
1: 확 막혀버려. 그러면서 이제 막 온도는 막 올라가고 이제 단순히 더위를 먹는 게 아니고 온도가 올라가면 또 단백질이나 이런 장기들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치명적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요새 이제 점차 더워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물론 아직 더워지려면 한참 남았지만 이런 약간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은 낮에 막 산책을 나가서 뛰어다니고 하는 거는 약간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약간 누를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네. 누를까 말까.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사실 콧구멍을 키워줄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외과적 수술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그쵸?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더위를 좀 피하고, 아이들의 살을 조금, 체형을 좀 조절해주는 일이 최고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보호자분들이, 아, 귀엽다, 귀엽다 하기보다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제일 최고의 명약은 다이어트.
0: 다이어트는, 그쵸.
1: 아, 이거는 정말, 제가 말하면서도 참.
0: 맨날 찔려하는, 우리가 맨날 찔려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
1: 아, 이건 진짜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0: 네.
1: 다이어트를 하면, 확실히 드라마틱한 그런 게 보여요. 숨도 이제 편하게 좀 쉬고. 근데 이제 다이어트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더워지면은 산책 그 시간이나 이런 것도 좀 바꿔주시면 좋고요. 낮에 좀 피하고, 밤에 좀 하거나 아니면 이른 새벽에 짧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산책을 안 나갈 순 없잖아요.
0: 안 나갈 순 없죠.
1: 네.
0: 일단 숨길을 지키는 게 결국 아이의 생명 연장과 직결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소형견의 기관 허탈과 온도, 비만이 만드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숨길을 어떻게 뚫어줄 건지 외과적인 해법과 함께 보호자들이 꼭 알아야 할 응급 대처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호흡기 질환이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우디,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우리 애 숨쉬기 힘들어하는데 정말 뭐 수술해야 되나요? 수술이 답인가요? 이런 거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수술이라는 말 자체가 좀 공포가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의 콧구멍을 넓히는 콧구멍 확장술 이런 게 정말 치료일까? 이런 주변의 시선들도 있고요.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뻐지기 위한 성형은 아니라
0: 그죠?
1: 그 물리적으로 이제 막혀 있는 부분들을 이제 뚫어주기 위한 어떤 기능 복원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좁아진 터널을 확장하고 그런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 이제 살을 좀 제거를 해서 조금 더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용은 아니죠.
0: 그렇죠. 미용은 절대 아니죠. 콧구멍이 커지는 게 미용적으로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1: 그렇죠.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주름 많은 이제 강아지들 눈이 이제 처져가지고 이제 막 눈 찌르고 하면 이렇게
0: 쌍꺼풀?
1: 쌍꺼풀 이렇게 올려주고 이제 뭐 이런 수술들도 있긴 한데요. 사실 이제 뭐 성형은 아니고 이제 기능을 어떻게 이제 좀 복원해주고 이제 눈 안 다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여러 가지 수술이 있어요.
0: 네, 기능 복원 수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수술들이 진행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1: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콧구멍이 좁은 아이들은 이제 콧구멍을 네. 넓혀줍니다.
0: 그럼 단순히 콧구멍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숨쉬기가 쉬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 쉬워지죠. 왜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반이 줄어들면 숨쉬기가 그거의 4제곱, 2분의 1 줄면 16배가 힘든 거니까 그거를 2배 열어주면 되게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콧구멍, 일자 콧구멍을 옆에 쐐기로 살짝만 이제 숨통만 튀어주면 아이들이 이제 숨쉬는 게 너무 편해지는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1: 그쵸?
0: 생각해보니까.
1: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구기 늘어진 아이들.
0: 여기 연구기 그 늘어진 그 살 부분을 없앤다는 말씀이시죠?
1: 맞아요. 거기를 이렇게 자르는 절제술을 하면 숨쉴 때 이제 그 커튼이 이제 걷어내는 거니까 숨쉬기가 엄청 편해지죠.
0: 여기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하고 나면은 확실히 소리도 많이 줄어들고요. 숨쉬기도 편해하고 활동성도 좋아지고.
0: 그니까요. 그다음 또 수술 있나요?
1: 그리고 혹시나 이제 뭐 아까 이제 후두나 뒤집히는 경우들이 있다고 했는데 네네.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교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코에 있는 부분들을 외과적으로 절제하거나 해서 이제 숨통을 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이제 아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수술이니까.
0: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목이나 호흡기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들을 건드리는 수술이라서 출혈도 걱정되고 통증 이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장비가 좋아졌죠?
1: 맞아요. 예전에는 이제 콧구멍이나 특히 연구개 같은 거를 이제 자르면 딱 생각만 해보셔도 피나잖아요. 밖에 있는 피부를 자르는 게 아니고 여기 피부 잘라도 피나는데
0: 맞아요.
1: 저기 안에 있는 거를 이제 자르려고 하면 시야도 좀 잘 안 보이고 그거를 자르면서 또 봉합을 하면서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어려운 일들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장비들이 이제 좋아져가지고 자르면서 지혈도 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0: 그럼 피가 거의 안 나겠네요.
1: 그쵸. 뭐 찌직하면서 이제 잘라내면서 지혈하고 잘라내면서 지혈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졌죠.
0: 근데 아무리 좋은 장비로 수술을 해도 보호자 입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디가 보호자들에게 솔직하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무엇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사실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콧구멍을 열어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좀 못생겨질 수도 있겠죠.
0: 콧구멍이 커지니까 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콧구멍이 커지면 사실 콧구멍이 큰 사람도 별로 예쁘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1: 물론 이제 당연한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잘 열어주는 게 중요하지만 잘 열어주게 되면 두 번째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미용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좀 부작용은 좀 못생겨질 수 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보다는
0: 숨 쉬는 게 더 낫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편하게. 이제 치명적인 거는 이제 그 커튼처럼 쳐져 있는 연구계를 절제할 때 왜냐면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덜 잘리면 이게 똑같이 호흡에 이제 영향을 주겠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많이 잘리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숨길과 기도와 식도 둘 다 이제 교차하는 지점인데 많이 잘리게 되면 음식물들이 폐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0: 기도를 넘어가서 폐로.
1: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오연성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사실 이거는 너무 이제 되게 리스크가 크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수술이면서도 잘못했을 때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큰 수술이긴 해요.
0: 그러니까 오연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는 연구계 절제.
1: 네.
0: 부분 이거는
1: 그래서 네. 이제 수술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네,
0: 숙련도
1: 아, 네, 숙련도 중요하고요. 차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조금 잘리는 거는 나중에 좀 더 자르면 되니까 이게 과하게만 안 잘리면 이제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그 뭐 잘 잘랐을 때도 문제가 있어요. 초반에
0: 어떤 음식물을 못 먹을 것 같긴 해요.
1: 그 부분도 있고요. 이제 자르면 염증 생기잖아요. 그럼 부어요. 그러면은 이제 급성으로 이제 숨길을 틔워주기 위해서 수술을 했지만 수술 이후 하루 이틀 이제 부어가지고 급성 폐색이 오는 거죠.
0: 그 시기를 잘 넘겨야겠네요. 회복하는
1: 맞아요.
0: 시기를. 그럼 입원하나요?
1: 입원해야죠. 입원하고 이제 계속 봐야 되고. 그래서 되게 또 쉽지만은 않은 수술인 것 같아요.
0: 그래도 이런 환자가 오면은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이런 수술을 권유하실 거잖아요.
1: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숨을 계속 못 쉬고 언제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인 것보다는 수술적으로 콧구멍 열어주고 연구계 좀 절제를 해주면 앞으로 삶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0: 그렇죠. 수술하지 네. 않고 방치했을 때 애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단두종 아이들 이야기는 충분히 했을까요?
1: 네.
0: 네, 우리 보호자분들도 이해가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앞으로 다른 소형견들의 기관 허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 기관 허탈도 있어요. 그 기관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0: 네네.
1: 안에다가 스탠트 넣어가지고
0: 그러니까 파이프가 무너졌으니까
1: 그렇죠. 보강하는 거죠. 근데 좀 문제가 있죠.
0: 어떤?
1: 왜냐면 기관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연골 성분 뭐 근육 이런 걸로 이루어져서 유동성이 있잖아요. 고무 파이프라인처럼 딱딱한 게 아니고 숨을 쉴 때 좀 움직여주고 근데 이게 무너졌다고 해서 스탠트를 거기다가 그 박아놓으면 유동성도 떨어지고 숨 쉬면서 이제 이게 부러져 버릴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고 자극이 많겠죠. 숨 쉴 때마다 할 때마다 그게 움직인다고 하면 1분에 숨을 막 여러 번 쉬는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스탠트 같은 경우는 진짜

0: 못 쉬게 된다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부호흡기 폐쇄기 와서 그냥 말 그대로 간단하게 입이 여기 꽉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면 아이들이 이제 혀가 파래지거든요. 청색증이 오는 거죠. 청색증이 오고 그러면 아기들은 더 당황해요. 뭐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숨이 딱 막히면 당황하잖아요.
0: 그쵸, 그쵸.
1: 물에 빠지면 더 당황하듯이. 그래서 당황하면 막더 숨을 쉬려고 바둥거리고 하면 이게 더 막히는 상황이고, 보통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체온이 막 올라가고요.
0: 너무 긴장을 하고 막,
1: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고 흥분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제 산소도 주고 그다음에 진정도 해주고 체온도 떨어뜨려 주고 필요하면 삽관도 할수 있는데 집에서 오시기 전에 할수 있는 거는
0: 네네.
1: 체온을 좀 빨리 떨어뜨려 주는 게 일단 도움이 되죠. 그래서 막 억지로 물을 그때 막 먹이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걸로 털을 닦아주는 거죠.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도움됩니다. 그리고 바로 와야죠. 병원으로.
0: 그렇죠.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고 평상시 관리법도 좀 담백하게.
1: 이건 이제 다이어트. 그 다음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하네스. 이제 당겼을 때 목이 당겨지는 거 말고 엉덩이가 들리는 하네스.
0: 엉덩이가 들리는 하네스.
1: 네. 그니까 그 고리가 뒤쪽에 있는 거죠. 이게 목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0: 네.
1: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제 기관이 안 좋은 친구들은 목줄을 해놓으면 본인이 튀어나가려고 하거나 이제
0: 맞아요.
1: 우리가 잡아 당겼을 때 목이 꽉 조이잖아요? 그럼 기침이 되게 심해져요. 그래서 이제 가슴줄 하네스를 하는데 하네스가 보면 연결고리가 앞에 있는 것들이 있고요. 뒤에 있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은 잡아 당기면 똑같이 목이 칵 졸려서 올라와요.
0: 그러니까 등 있는 부분에 고리 있는 거 말씀하시는
1: 네,
0: 거예요?
1: 맞아요. 딱 당기면 엉덩이가 딱 들리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는 습도. 그 다음 당연한 게뭐 청결,
0: 네.
1: 온도,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0: 숨길을 지키는 게 결국엔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고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애는 너무 노령이라 수술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당장 수술할 형편이 안 되는데 집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나요? 이런 이야기, 이런 고민들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물론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 알려주셨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집에서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네뷸라이저라고 해서 분무 치료
0: 분모 치료.
1: 아마 들어보셨을까요? 네뷸라이저?
0: 이게 그거잖아요.
1: 네.
0: 이렇게 입 주변에 대고 이렇게 쉬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뭐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0: 이비인후과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병원에서 할수 있지만 집에서 구매하셔가지고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0: 지금 당장 뭐 수술이 어렵다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내과적인 어떤 관리, 그리고 홈케어, 이렇게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조금 증상에 대해서 완전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완화는 할수 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무서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홈케어가 사실 먼저 기본 돼야 될것 같고요. 약물이라든지 뭐 네뷸라이저라든지 온도, 습도, 뭐 청결,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될것 같아요.
0: 네, 그럼 여기까지 엄청 많은 내용들을
1: 네.
0: 저희가 달려왔잖아요.
1: 네.
0: 네,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수술 없이도 아이의 숨통을 틔워주는 병원 밖 숨길 관리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수술이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실적으로 모든 아이가 수술대에 오를 수는 없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마취가 무서워요. 당장 수술하기엔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하시는 분들 절박한 사연이 많습니다. 우디는 더 현장에서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우디,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아이의 숨길을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수술한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수술 안 한 아이들도 사실 이제 내과적인 관리와 홈케어가 이제 평생 숙제처럼 안고 가야 되죠.
0: 네.
1: 가장 이제 먼저 짚을 내용은 약물 관리겠죠. 병원에 오시면 보통 기관지 넓혀주는 약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처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0: 기관지를 넓히는 약도 있어요?
1: 기관지 확장제.
0: 아우, 우와. 그건가? 코에 스프레이처럼 뿌리는 거 있잖아요. 스테로이드 약간 들어있는.
1: 스테로이드하고는 좀 다른데요. 근데 이제 약간의 의견이 좀 분분한 부분이 있긴 한데 왜냐면 기관지 협착은 그 앞에 기관이 무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C자로 되어 있는 네네.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기관지 확장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세기관지 이쪽이 이제 좀 뭐 만성 염증이나 뭐 이런 약간 천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관지 확장제가 있긴 하지만 가장 메인이 되는 그거는 이제 스테로이드죠.
0: 근데 스테로이드가 좋긴 한데 효과가 정말 빠르긴 한데 뭐 오래 먹이면 간이 안 좋아진다더라 부작용이 무섭다더라 뭐 이러면서 약을 오래 먹고 싶지 않다 아니면 안 먹이고 싶다 이런 보호자들도 많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이제 뭐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영역에서 참 애증 맞아. 양날의 검.
0: 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안 나올까?
1: 되게 좋은 약인데. 이제 부작용들도 이제 그만큼 또 있죠. 반작용들이. 뭐 간 수치가 오르고 다음 단유가 생기고 팬팅을 하면서 근육이 이제 빠지고 뭐 이런 것들. 하지만 되게 핵심이 되는 약물이기 때문에 요거를 안 할 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쓰긴 쓰는데 조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생각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네뷸라이저 혹은 뭐 호흡기 치료하는 분무 흡입기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주 최소 유효 용량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1: 네, 맞아요. 어떤 친구들은 그런 네뷸라이저만 해서 혹은 아니면 그 흡입기만으로도 염증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걸 사용하면서 스테로이드를 조금만 써가지고 이제 그 두 개로 이제 관리할 수도 있고 뭐 목적은 줄이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0: 이 네뷸라이저를 요즘 가정에서도 쓰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그냥 가습기랑은 다른 거잖아요.
1: 생긴 거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연기 퐁퐁퐁퐁 나는 거 비슷하게 생겼고 요새 뭐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면 그 기계 자체가 엄청 막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할 거면 이제 그냥 집에서 그냥 하시는 편이 더 저렴할 수 있어서 집에서 많이 하시고 일단은 원리 자체는 보이기는 뿌연 연기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 네뷸라이저 같은 경우는 입자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습기는 입자가 깊숙이 못 들어가고요. 네뷸라이저로 되어 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온 그 연기는 좀 안에까지 들어가게 돼요.
0: 안에까지 그럼 폐?
1: 저 안에까지. 네. 기관지? 응, 거기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약물을 실어가지고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자세히 얘기하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지만 일단 이론상으로는 거기에 약물을 실어서 그런 데다가 기관지
0: 배달해주면
1: 우리가 먹는 약은 전신 효과를 내지만 이제 기관지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그 필요한 부분에 배달해줄 수 있어서
0: 효율적이네요.
1: 맞아요. 효율적이죠.
0: 근데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돗물에 넣어가지고 그냥 가습기처럼 틀어주면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고
1: 안 됩니다. 예전에 막 가습기 사고 옛날 난 적 있잖아요.
0: 아, 네.
1: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뭐 있었어요. 네.
0: 그래서 그걸로 고통받는 분들은 아직도 맞아요. 계시거든요. 호흡기가 아예 망가져가지고.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네뷸라이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자 작게 만들어 주는 거라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깊숙이 들어가는 것들이 청결해야겠죠. 깨끗해야겠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리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셔야 되고 일반적인 뭐 수돗물 이런 거는 위험할 안 좋죠.
0: 네. 반드시 기억해야겠네요. 생리식염수 같은 거 사용하셔야 한다. 위생이 생명이다.
1: 맞아요.
0: 공기질은 어때요? 공기질도 좀 영향을 주겠죠?
1: 있습니다. 그 뭐 디퓨저 방향제, 향수, 담배 연기 막 이런 것들. 뭐 이거는 그냥 딱 들으셔도 딱 느낌 오잖아요. 기관지 안 좋은데 이제 막 냄새 탁 맡으면 막 바로 쿨럭거리고.
0: 근데 진짜 많잖아요. 차 안에도 차 안 디퓨저 있고 집 안에도 뭐 화장실 뭐 주방 곳곳마다 뭐 캔들 이런 거 있고.
1: 그래서 호흡기 괜찮은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좀 민감한 아이들은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민감한 강아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는 이제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가끔 뭐 기침해서 와요라고 데리고 오는데 향수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거나 이거는 뭐
0: 근데 저도
1: 남녀를
0: 향수 많이 뿌리거든요.
1: 남녀를 불문하고 향수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기침해요라고 했는데 이제 담배 냄새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조금 이제 방법이 없죠.
0: 그럼 저 이것도 궁금해요. 그 빨래 할 때 섬유유연제 넣어서 이제 향기를 막 나게 하잖아요. 섬유에서.
1: 네네.
0: 그런 것도 아이들에게 좋진 않겠네요.
1: 안 좋지 않을까요?
0: 안 좋을 것 같아요.
1: 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0: 향이 난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좀 아이들에게
1: 무향무취.
0: 아, 그건 정말
1: 최고.
0: 아, 향수 안 뿌리시죠?
1: 네. 옛날에는 막 뿌려보려고 했는데 막 별로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0: 안 어울리세요.
1: 아, 감사합니다.
0: 우디는 그냥 그 강아지 냄새, 고양이 냄새가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1: 목 뒤에가 땡기네요.
0: 그런 냄새가 어울리지 않을까. 저는 가끔 이제 향수나 이런 거 뿌리면 소미가 이렇게 하거든요.
1: 나쁜 사람이네.
0: 아, 그래요? 나쁜 사람이에요?
1: 아니,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0: 그런 것 같아요. 그 빨래 같은 거 이제 건조기에서 꺼내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제 개키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걸 냄새를 맡으면서 캬캬 뭐 이러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숨쉬기 불편하다 이런 표현일 수 있겠네요.
1: 그쵸. 그러니까 이제 소미는 튼튼하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도 향수 맡으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 하는 건데 이게 약해져 있는 친구들은 그게 연쇄 반응으로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숨쉬기가 곤란해지고 붓고 폐색이 오고.
0: 그럼 향수도 안 뿌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면 뭐지? 무슨 냄새가 났다는 거지?
1: 어?
0: 아니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아,
1: 잘 씻읍시다.
0: 뭐지? 네, 알겠습니다. 불편한 냄새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1: 네.
0: 네, 오늘 우리 아이들 숨 관련해서 네.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간단히 정리 한번 다시 해주시고 리마인드로 한번 정리해주시고 네.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0: 네, 많이 지났습니다.
1: 사실 막 뒤에도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오늘 한 얘기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단두종인 친구들은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콧구멍이랑 뭐 연구개 이런 부분에 이제 숨길 자체가 좀 힘들고 그리고 완전 눌려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두종인 아이들이 뭐 포메나 뭐 이런 친구들 기관지가 또 안 좋다. 그래서 약간 선천적이고 유전적이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령성으로 점차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은 순서가 조금 뒤집어지긴 했지만 이제 수술적인 부분 있다. 예를 들면 이제 콧구멍을 넓혀주는 거, 연구개 절제를 하는 거, 그리고 거의 마지막 수단이긴 하지만 이제 기관지에 스텐트 장착하는 거, 요런 이제 외과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과적이거나 혹은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약물, 소염제, 염증 이런 부분. 그래서 소염제를 경구로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 좀 크기 때문에 분무 치료에 이제 섞어서 이제 준다거나 아니면은 흡입기. 약물을 국소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었죠?
0: 네뷸라이저?
1: 네. 그 네뷸라이저랑 그 다음에
0: 향수 이런 거 안
1: 쓰죠? 맞아요. 그 향 나는 거 좀 조심. 네. 그 다음에 뭐 공기질, 다이어트.
0: 네.
1: 목이 안 당겨지는 하네스.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고 이 방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숨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00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모든 견주와 묘주들을 위한 프로그램 먹냥 상담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네.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1: 네, 다음 시간에도
0: 순서가 바뀌었네요.
1: 아, 네네.
0: 아, 마음대로 하세요.
1: 저 약간 오늘 말하고 싶어가지고 네네. 그런가
0: 한번 해보실?
1: 아니에요. 해주세요.
0: 한번 해보셔도 돼요.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메인 MC 자리를 탐내시는 것 같은데
1: 아닙니다. 제가 좀만 더 하면 다음에 탐낼게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1: 다시 만나요.
0: 안녕.

0: 자, 퀴즈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무엇일까요?
1: 해바라기, 장미, 아, 철쭉!
0: 땡! 정답은 바로 선거입니다.
2: 6월 3일,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날. 5월 29일, 30일, 사전투표일도 잊지 마세요. 6.3 지방선거.

햇살이 가장 환하게 머무는 시간 금요일 오후 3시 이제 한 주도 조금씩 끝을 향해 가고 있죠. 창밖을 보면 초록빛이 더 또렷해지고 바람은 한결 가벼워져 유리창 밖으로 번져가는 5월의 초록이 참으로 눈부십니다. 5월은 참 따뜻한 날입니다. 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문득 누군가가 떠오르는 시간.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가족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계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 진행자, 그림책 활동가 박순례입니다. 어디서든가 불어오는 싱그러운 바람에 실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오는 5월인데요. 모든 생명이 제 속도로 피어나는 이 찬란한 가정의 달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작은 존재들을 마주하고 있을까요? 오늘 인문학의 문을 열어줄 작가는 그림책의 거장 존 버닝햄입니다. 그의 작품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묘한 여백이 느껴지는데요. 화려한 설명으로 아이들을 압도하지도 뻔한 교훈으로 결론을 서둘러내지도 않지요. 그저 무심한 듯 툭 던져진 그의 그림과 문장들은 독자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기까지 보여주었단다. 이제 너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니? 이것이 바로 버닝햄이 어린이를 대하는 가장 고귀한 방식, 즉 판단하지 않는 존중입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고 교정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 고유한 우주를 품고 스스로 사유할 줄 아는 온전한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짐승을 만났다는 아이의 말을 거짓말이라 꾸짖지 않고 함께 뱃놀이를 하며 소란을 피워도 결국 다 같이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의 세계관은 어른이 아이의 꿈을 위해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묵묵히 보여줍니다. 우리 어른들의 역할은 아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끄는 가이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이 다정한 물음이야말로 한 아이의 꿈을 단단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가장 비옥한 토양이 아닐까요? 5월의 햇살처럼 따뜻하면서도 아이의 주체성을 믿어주는 버닝햄의 그 단단한 시선. 오늘 그 시선을 따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순수한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보려 합니다. 존 버닝햄의 그림책 인문 라디오 지금 그 광활하고 자유로운 첫 페이지를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옥상 달빛이 부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지만 자꾸만 뒤처지는 것 같고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나만 겉도는 것 같아 쓸쓸해져 남몰래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존 버닝엠은 우리 삶의 그런 빈틈을 가장 따뜻하게 바라본 그림책 작가입니다. 그럼 그가 그려낸 작품 속 한 친구를 소개해 볼까요? 바로 존 버닝엠의 위대한 시작을 알렸던 그림책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멋진 깃털 옷을 입고 하늘을 날 준비를 할 때 태어날 때부터 깃털이 없어 벌거숭이로 태어난 기러기 보르카의 마음으로 엄마가 짜준 털옷을 입고 뒤뚱거리는 보르카를 보며 친구들은 깍깍거리며 비웃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 보르카를 부끄러워하며 멀리하죠. 자,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가족의 보르카는 누구인가요? 혹은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르카였던 적은 없었나요? 하물며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족에게조차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소외당해 깃털을 잃어버린 제 구석에 앉아있는 우리 시대의 보르카들. 존 버닝엠은 그 보르카의 슬픈 눈망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보르카가 그 시린 소외를 듣고 어떻게 자신만의 진짜 날개를 찾아가는지 그 눈물 겪고도 당당한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깃털이 없어 날지 못하는 보르카를 두고 계절이 바뀌자 가족들은 저 멀리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갑니다. 홀로 남겨진 보르카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얼마나 넓고 차가웠을까요? 가족의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 보르카는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자신을 지켜주던 엄마의 털옷도 익숙했던 둥지도 더 이상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보르카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날 수 없다면 걷기로 하고 걷다가 지치면 배를 타기로 한 것이죠. 남들이 하늘을 날 때 보르카는 땅을 딛고 물을 가르며 남들이 보지 못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존 버닝엠이 우리에게 전하는 떠남의 용기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가장 믿었던 이들에게 소외되고 내가 가진 결핍이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 말이죠. 하지만 보르카처럼 그 벽을 문으로 바꾸어 나선다면 우리는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떠남을 선택한 친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작고 검고 못생겨서 버려졌던 강아지 대포알 심프의 주인공 심프입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심프가 어떻게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자신만의 화려한 무대를 찾아가는지, 소외를 딛고 일어선 두 작은 영웅의 용기 있는 발걸음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심프는 작고 검고 못생겼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아 쓰레기 더미에 던져집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심프를 더 아프게 했던 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보르카는 배를 타고 런던의 큐가든에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날지 못하는 새들,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새들이 모여 살고 있었죠. 그곳에서 보르카는 처음으로 깃털이 없어도 괜찮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심프는 또 어떤가요? 서커스단의 대포 속에 숨어들었다가 겁쟁이 대포알 아저씨를 대신해 하늘을 날게 됩니다. 가장 못생겼던 강아지가 서커스단의 가장 빛나는 스타가 된 것이죠.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보르카와 신프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난 것입니다. 포용이란 상대의 결점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이 더 이상 결점이 되지 않게 만드는 따뜻한 시선이라는 것을 버닝햄은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냅니다. 보르카와 신프가 그 외로운 길 위에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불러주었을 노래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입니다. 이적이 부르는 걱정 말아요 그대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은 어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남들은 다 떠나는데 홀로 남겨진 기러기 보르카와 차가운 쓰레기 더미에 던져진 강아지 심프에게 그 순간은 아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르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날개가 없다면 걷고 걷다 막히면 배를 타며 떠남의 용기를 냈습니다. 심프 역시 버려진 아픔에 머물지 않고 배고픔을 견디며 자신을 받아줄 누군가를 찾아 길을 나섰죠. 지나온 아픔을 지나간 대로 두고 새로운 길을 향해 노래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용기 끝에 포용의 기적이 찾아옵니다. 보르카가 도착한 런던의 큐가든은 완벽한 새들만 모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사연을 가진 이들이 다름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 주는 곳이었죠. 보르카는 그곳에서 비로소 털옷 없이도 자유로운 진짜 숨을 쉬게 됩니다. 심프는 또 어떤가요? 가장 못생겼다 비웃음 받던 그 작은 몸이 서커스단 대포 속으로 들어가 겁쟁이 아저씨를 대신해 밤하늘을 가르는 가장 눈부신 대포알 스타가 됩니다. 가장 큰 결점이 가장 위대한 장점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포용이란 누군가를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라는 거려. 가족이라는 이름의 큐가든, 서로의 대포알이 되어주는 따뜻한 서커스단. 5월에 우리 집도 그런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입니다. 아이유가 부릅니다. 마음.

아이유가 부른 아름다운 노래 마음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날개를 잃어버리는 과정이지 않을까요? 여기 두 소년이 있습니다. 산에서 떨어져 구름나라로 간 엘버트, 그리고 낡은 중고 침대를 타고 밤마다 여행을 떠나는 조지. 어른들의 눈에 엘버트는 그저 사고를 당한 아이일 뿐이고 조지는 낡은 가구에 집착하는 고집쟁이일 뿐이죠. 하지만 존 버닝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전부인가요? 라고요. 5월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우리의 마법 주문을 찾아 보려 합니다. 먼저 구름나라를 펼쳐봅니다. 엘버트는 부모님과 산에 올랐다가 그만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부모님이 엘버트를 외치며 절규하는 그 공포의 순간, 버닝엠은 차가운 산의 사진 위에 엘버트의 상상을 덧입힙니다. 엘버트는 추락한 게 아니라 구름나라 아이들의 도움으로 구름 위로 올라간 것이죠. 마법 침대의 조지는 또 어떤가요? 조지는 새 침대 대신 굳이 먼지 쌓인 중고 침대를 고릅니다. 그 침대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이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른들은 말합니다. 그건 그냥 낡은 침대일 뿐이야. 이제 버릴 때가 됐어. 아이들이 마법의 주문을 외울 때 어른들은 숙제해라, 일찍 자라, 위험하다는 말로 그 주문을 지워버립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아이들의 빛나는 상상을 현실이라는 잣대로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엘버트는 구름나라에서 천둥소리를 내며 신나게 뛰어놀고 구름파티를 즐기며 추락의 공포를 치유합니다. 조지는 마법 침대를 타고 밀림을 지나고 보물을 찾으며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죠. 버닝엠은 이 과정을 통해 놀라운 통찰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에게 상상이란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는 마음의 면역력이라는 사실을요. 엘버트가 다시 현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리고 조지가 새 침대 대신 낡은 침대와 끝내 작별하며 성장할 때, 그들의 눈빛은 이전과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상은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어른들이 안 돼라고 말할 때 아이들은 할 수 있어 라는 마법 주문을 구름 위에서 배워오기 때문입니다. 존 버닝엠은 이 두 작품에서 유독 여백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그 여백은 엘버트가 뛰어놀던 구름이기도 하고 조지의 침대가 날아가던 밤하늘이기도 하죠. 가정의 달 5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 대신 마법 침대 하나를 선물해 보면 어떨까요? 아이가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라고 하기보다 와, 엄마도 그 침대 타고 싶은 걸 이라고 답해주는 여유. 우리가 아이들의 상상을 믿어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추락하지 않고 하늘을 나는 법을 배웁니다. 조지가 외웠던 마법의 주문을 기억하시나요? 비록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전할 여러분만의 마법 주문을 하나씩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호가 부릅니다. 가족사진 듣겠습니다.

김진호의 가족사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오늘 만날 두 소년, 존과 에드와르드는 어른들이 붙여준 이름표 때문에 아파했던 친구들입니다. 존 버닝엠은 이 두 작품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아이들의 진실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아이를 괴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족의 대화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지각대장 존을 펼쳐봅니다. 존은 학교 가는 길에 악어를 만나고 사자를 만나고 해일에 휩쓸립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존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동네에 악어가 살 리 없다며 존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고 반성문을 쓰게 하죠. 버닝엠은 이때 교실을 아주 촘촘하고 어두운 크로싱 해칭 기법으로 그려냅니다. 존이 느끼는 숨막히는 압박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드와르드는 또 어떤가요? 평범했던 에드와르드가 가끔 물건을 발로 걷어찼을 때 어른들은 기다렸다는 듯 외칩니다. 너는 세상에서 가장 버릇없는 녀석이야 라고요. 에드와르드는 계속 심술궂은 녀석, 동물을 괴롭히면 사나운 녀석, 뒤죽박죽 엉망인 녀석이라고 이름 붙여집니다. 놀라운 건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에드와르도가 정말로 세상에서 말썽쟁이로 변해갔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낙인 효과가 아이의 삶을 갉아먹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반전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에드와르도가 화분을 발로 찼을 때 우연히 그 화분이 흙 위에 떨어지자 누군가 말합니다. 에드와르도야,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구나. 정말 예쁜데? 다른 식물들도 좀 더 심어보렴. 에드와르도는 순간 당황합니다. 자기는 못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 뒤로 사람들은 에드와르도가 하는 실수 속에서 좋은 의도를 발견해주기 시작합니다. 지저분한 아이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로, 시끄러운 아이는 사자를 잘 다루는 멋진 아이로 불리기 시작하죠. 반면 지각대장 존의 선생님은 끝내 존을 믿지 않다가 본인이 천장에 매달린 고릴라에게 붙잡히는 황당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때 존이 던진 말은 통쾌하면서도 서글픕니다. 이 동네 천장에 고릴라가 살 리 없잖아요, 선생님. 어른들이 닫아버린 마음의 문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된 셈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늦은 이유를 설명했지만 그저 핑계로 무시되었던 순간들. 존 버닝엠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아이의 말을 어디까지 믿고 있나요? 에드와르도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가 된 비결은 그가 변해서가 아니라 주변 어른들의 언어가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배우자가 무언가 실수를 했을 때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라는 말 대신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엔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니? 라고 긍정의 내용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우리가 불러주는 그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의 얼굴이 됩니다. 오늘 밤엔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이름표를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름을 붙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아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하지만 그 말들이 그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대로 삶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붙이는 말들이
누군가의 세계를 만든다는 것. 그림책이지만 어쩌면 어른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입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감사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감동적인 김동률의 감사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에 누군가를 태울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라며 조건을 따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우리가 처음 만날 건피 아저씨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아저씨를 닮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우리 할아버지도 함께 모셔왔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함이 주는 마법 같은 위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 자라섬의 배에 여러분도 한번 올라타 보시겠어요? 먼저 건피 아저씨의 뱃노래를 펼쳐봅니다. 어느 화창한 날 건피 아저씨가 배를 띄웁니다. 동네 아이들, 토끼, 고양이, 개, 줄줄이 배에 태워달라고 조릅니다. 아저씨는 한 가지씩 조건을 걸죠. 싸우지 마라, 뛰지 마라, 쫓아다니지 마라 등등. 하지만 막상 배에 오른 동물과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약속을 다 어기고 난리를 피우다 결국 배가 뒤집히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닝엠의 철학이 드러납니다. 배가 뒤집혀 불에 빠진 아들에게 아저씨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젖은 몸을 햇볕에 말리고 다 함께 집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하죠.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배 타러 오렴. 이게 바로 포용의 정수입니다.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사고를 쳐도 너는 여전히 내 배의 손님이야 라고 말해주는 넉넉함.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혹은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보여주기 힘든 하지만 가장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넉넉한 사랑이 시간이 흐르면 또 어떻게 깊어지는지 보여주는 작품 우리 할아버지로 넘어가 봅니다. 이 책은 할아버지와 손녀의 일상을 아주 담담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한 사건은 없습니다. 같이 정원을 가꾸고 바닷가에 가고 엉뚱한 상상을 나누죠. 여기서 주목할 건 버닝엠의 화법입니다. 왼쪽 페이지는 할아버지의 과거 기억이 담긴 옅은 드로잉, 오른쪽 페이지는 현재의 공유를 담은 유색 수채화입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자신의 삶을 강요하지 않고 손녀는 할아버지의 쇠약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서로의 여백을 존중하며 그저 곁에 머뭅니다.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빈 의자, 그 텅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건 슬픔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다음에 또 오렴 같은 무수한 대화와 기억들이죠. 눈에 보이던 배는 뒤집혔을지 몰라도 두 사람을 잇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끈은 여전히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건피 아저씨의 넉넉함과 우리 할아버지의 다정한 여백,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수용입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혹시 오늘 가족과 사소한 말다툼으로 배가 뒤집히지는 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건피 아저씨처럼 따뜻한 차 한 잔 내어주며 다음에 또 같이 놀자고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서로의 빈틈을 억지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저 곁에 앉아 바람을 느껴보세요.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다만 서로의 배에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고 언젠가 올 빈 의자의 시간을 위해 오늘의 추억을 정성껏 칠해가는 가족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너와 함께라서 참 좋다 하는 눈인사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때로는 백마디 말보다 곁에 있어주는 온기 한 자락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존 버닝엠이 우리에게 남긴 그 온기를 음악으로 이어가 봅니다. 성시경의 두 사람 들으시면서 각자의 배에 타고 있는 소중한 얼굴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라디오입니다. 성시경이 부릅니다. 두 사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었나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그냥 전화 한번 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권의 책이 쏟아져 나오고 화려한 그래픽 그림들이 가득한 오늘날에도 50년 전, 60년에 나온 존 버닝엠의 투박한 그림책들이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지키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전문가들은 이걸 고전의 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그의 그림은 숨구멍 같거든요. 요즘 그림책들이 꽉 짜인 고화질 TV라면 버닝엠의 그림은 비온뒤 촉촉하게 젖은 덜 세련된 우리 동네 골목길 같아요. 그의 번진 수채화와 삐뚤빼뚤한 선은 완벽함을 강요받은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조금 번져도 괜찮아. 선을 좀 넘어가면 어때?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이 아날로그 감성이 디지털 피로에 지친 우리를 다시 서점 앞으로 불러 모으는 진짜 이유가 아닐까요? 세대를 건너뛰어 할머니와 손주가 같은 그림을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버닝엠이 가진 최고의 시장 가치이자 현대적인 매력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과 대화할 때 가끔 벽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존 버닝엠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을 아주 날카롭게 하지만 다정하게 짚어줍니다. 그의 책 지각대장 존을 보면 아이의 진실을 믿어주지 않는 어른의 모습이 나오죠.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건 아동 중심주의의 실현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보다 훨씬 넓고 깊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와 존 버닝엠의 책을 보실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와, 보르카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엄마라면 조금 무서웠을 것 같아? 라고 마음을 먼저 건네보세요.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나누는 교육, 버닝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요? 이제 존 버닝엠의 작품 세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존 버닝엠은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권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그림책에 담아낸 작가입니다. 또한 여러 그림책 작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특히 환경, 동물권, 아동의 시각을 존중하는 작품을 만든 작가들이 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작품 속에서 드러내고 있답니다. 존 버닝엠은 영국 내에서는 헬렌 옥슨버리, 브라이언 와일드 스미스 같은 동시대 작가들과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사회적 문제를 그림책으로 풀어내는 방식이 오늘날 그림책 작가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영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존 버닝엠의 삶과 예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그의 아내 헬렌 옥슨버리입니다. 곰사냥을 떠나자로 유명한 분이죠. 두 분은 부부이면서도 서로의 화풍에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예술적 동지였습니다. 버닝엠이 거친 선과 철학적 사유를 담았다면 옥슨버리는 더 부드럽고 일상적인 따스함을 그려냈죠. 또한 존 버닝엠의 작품에 담긴 철학은 어린이를 계몽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의 감정과 상상을 존중했고 환경, 권위주의, 가족, 동물권 등 사회 문제를 그림책으로 표현했으며 표현 기법은 자유롭고 실험적인 그림책, 간결한 언어로 요약할 수 있답니다. 오늘 우리는 존 버닝엠이라는 한 거장의 손을 잡고 우리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보르카와 심프, 엘버트와 에드와르드를 차례로 만나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은 그의 여백 속에서 혹시 여러분만의 답을 조금은 되찾으셨을까요? 버닝햄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아이답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기꺼이 품어주는 넉넉한 마음이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버닝햄의 그림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선물은 우리 할아버지의 비어있는 의자를 보며 추억할 수 있는 함께한 시간과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에서 말썽쟁인 서로를 향해 건네는 다음에 또 뱃타러 오렴이라는 다정한 초대였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고 돌아갈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이름의 그림책에는 어떤 선들이 그려지게 될까요? 그 선이 조금 비틀어져도 괜찮습니다. 색칠이 경계를 넘어가 번져도 그것대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존 버닝햄의 그림책의 세계 어떠셨나요? 시장이 변하고 교육 트렌드가 바뀌어도 우리가 여전히 그의 그림책을 챙겨보는 이유는 그가 우리 마음속에 아주 깊은 여백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백은 외로운 보르카가 쉬어가던 숲이고 할아버지와 손녀가 나누던 침묵의 시간이며 오늘 여러분이 가족과 함께 채워가야 할 사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의 손을 가만히 잡고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다고 속삭여 주세요. 자라섬의 물결이로 버닝햄의 수채화 번짐이 가득한 시간입니다. 여기는 당신의 영혼에 한 폭의 그림을 걸어두는 자라섬 그림책 인문 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앱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주제로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시대를 살아가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이 문장은 버닝엠이 평생에 걸쳐 작품을 통해 영국 사회에 던진 가장 강력한 철학적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림책 작가 존 버닝엠의 세계를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아이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림책은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잊고 있던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는 아주 조용한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한 권의 그림책을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안에서 어쩌면 어린 시절의 나를 그리고 지금의 나를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6월엔 그림책 작가 레이먼드 브릭스의 그림책을 가지고 더 푸르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상상력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라섬 그림책 입문 라디오를 진행한 그림책 활동가 박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노른자를 쏙 뺀 흰자 두 알, 컵 시리얼, 멸균 아이스크림, 전보 도시락. 혹시 이런 제품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가뜩이나 환경오염 문제도 있는데 저런 제품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노른자를 뺀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야 하는 사람들이나 항암 중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컵 시리얼이나 멸균 아이스크림도 면역력이 약해서 일반 식품을 조심해야 하는 환자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하네요.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전보 도시락은 면이 8개나 되는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요. 소방관처럼 바쁜 현장에서 짧은 시간에 식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는 낯설어 보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이는 선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수 요건이 되기도 하지요. 이런 선택지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우리가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인권은 서로의 몸에 필요한 서로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일과 다 있습니다. 6월 3일에 있을 제9회 지방선거에서 이러한 조건을 고민하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첫 곡은 신나는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세븐틴의 같이 가요 띄웁니다.

0: 이번 코너는 우리 주변과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소식들을 잠깐 들여다보는 오후 잠깐 뉴스입니다. 오늘은 문윤아 선생님이 소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봄날을 동경하지만 가벼워질 주머니가 부담스럽기도 한 문윤아입니다.
0: 5월을 맞아 주머니 걱정을 하고 계시군요.
1: 네, 개인적으로는 가족의 생일도 함께 있어서 지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0: 네.
1: 가족 행사가 많은 5월인지라 청취자분들께 살짝 엄살을 부려봤습니다.
0: 네, 방송 들으면서 나도인데 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5월 가족의 달을 맞아 마음 깊이 다가올 수 있는 소식들을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1: 네, 따뜻해야 할 5월이지만 우리 사회 곳곳의 그늘을 인권의 시선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0: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1: 어린이날이 있는 5월에 아이들과 놀이공원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 네.
1: 최근 놀이공원의 유료 우선 탑승권인 매직패스를 두고 상대적 박탈감 논란이 뜨겁습니다.
0: 네.
1: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부모님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시간 동안 줄을 서 있는데 매직패스를 쓴 사람들이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가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새치기에? 라고 물었다고 해요.
0: 네.
1: 부모로서 무능력해진 것 같아서 미안하고 울적했다는 고백이었죠.
0: 네, 그 상황에 놓인 부모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후에 그 글이 기사화됐고 그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시장 논리가 당연하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들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제가 확인한 기사의 댓글은 대부분이 기사 속 아이의 엄마의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는데요.
0: 네.
1: 그럼에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부분은 분명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는 차례를 지키라고 배우지만 사회에는 돈을 더 내면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도 존재하죠.
0: 네.
1: 놀이공원의 매직패스 역시 그런 구조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이것을 단순히 새치기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돈이 시간과 경험의 순서를 바꾸는 사회 구조의 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지점이죠.
0: 네.
1: 비즈니스석, 프리미엄 멤버십, 의료 접근의 차이 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이죠.
0: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새치기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 단순하게 개인의 도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네, 염려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놀이공원의 매직패스 같은 편리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더 내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은 같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는 빠르고 그리고 누군가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험이 자연스럽게 나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사회의 규칙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0: 네, 돈을 더 낼수록 덜 기다리게 하는 사회, 편의를 더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우리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회의 규칙을 배우게 되는지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듯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뉴스일까요?
1: 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앞에서 눈물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0: 네.
1: 해외로 아이를 강제 송출당한 피해 친모 다섯 분이 처음으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분들은 내 아이들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약탈가 나간 것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일이 어버이날에 있었기에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기사였어요.
0: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1: 한 어머니는 1993년에 출산 직후에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데려간 뒤로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입양기관으로부터 아이가 죽었다는 말만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아이는 미국으로 강제 입양된 상태였고 심지어 그 딸이 소송을 통해서 한국 성씨를 회복한 지 하루 만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슬픈 소식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셨대요.
0: 네.
1: 또 다른 어머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남편을 잃고 생활고 때문에 보육원에 임시로 두 아들을 맡겼었는데요.
0: 네.
1: 석 달 뒤에 가보니 자신이 하지도 않은 가짜 서명이 적힌 서류와 함께 아이들이 이미 프랑스로 입양가고 없었다고 해요.
0: 네, 자식의 생사도 모른 채 가슴을 쥐어 뜯었어야 했을 어머니들의 한해에 대해서 상상조차 안 됩니다. 국가가 앞서서 아동을 수출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보내던 그 시절의 비극이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셈이네요.
1: 그렇죠. 그동안 입양 당사자인 아이들의 신청은 많았지만 부모들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0: 네.
1: 이분들은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와 피해 어머니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입양 기록 열람을 거부하는 기관들의 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기록이 없다는 것은 합법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조작과 은폐의 흔적일 수 있다는 지적을 우리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이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라봅니다.
0: 네,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국가가 못다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응답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조금은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뉴스라고 들었는데요.
1: 네. 5월 가정의 달에 서로를 돌보는 부부의 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눈물겨운 소식입니다.
0: 네.
1: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한 빵집에서 80대 할머니가 단팥빵 5개를 훔치다가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0: 네.
1: 알고 보니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년간 지병을 앓아온 남편을 홀로 돌보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셨고, 남편이 단팥빵을 너무 좋아해서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을 하셨습니다.
0: 네, 병든 남편에게 단팥빵 한 조각을 먹이고 싶었던 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후에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1: 네, 경찰의 대처가 참 따뜻했는데요.
0: 네.
1: 무조건 처벌하는 대신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넘겨 즉결심판으로 감경조치를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할머니가 긴급 생계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연계까지 해주었고요.
0: 네.
1: 경찰 관계자는 범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되 생계형 범죄나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마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0: 네. 소외된 노인 가구의 돌봄 문제, 그리고 빈곤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세심한 관찰,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희망적인 소식이었네요. 네, 오늘은 문은아 선생님과 함께 매직패스 논란부터 해외 강제 입양 피해 친모들의 눈물, 그리고 단팥빵에 얽힌 할머니의 이야기까지 세 가지 인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 가족의 소중함과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껴봅니다.
1: 네. 돈으로 기회를 사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 국가가 외면한 가족의 해체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곁에 빈곤한 이웃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 이세 가지 질문 모두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되어 있죠. 사랑이 넘치는 5월이 내 가족의 안녕을 넘어 내 주위 사람들의 인권까지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문윤아 선생님과 함께 오후 잠깐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후의 다른 시각 오후가 보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세상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다른 관점으로 때로는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오후가 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신영 책일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역시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의 주제는 사형제도에 대한 이야기로 정해봤습니다. 최근에 다시 사형제도 논의가 커지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범죄나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서 사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강한 처벌이 범죄 억제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친 거죠.
2: 네, 이런 주장들이 적지 않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특히 강력범죄 사건이 반복해서 보도될수록 사회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범죄자 인권보다 선량한 시민 보호가 먼저다 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고요. 그 흐름이 사형제 유지 주장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실제로 강력범죄 사건이 반복돼서 보도되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잔혹한 범죄가 반복해서 보도되면 시민들의 충격과 불안이 역시 커지는데요.
0: 네.
1: 그 배경에는 법과 제도가 시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 역시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런데 막상 사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게 되더라고요. 먼저 사형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 네, 사형 제도는 생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벌에서 생명권 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0: 네.
2: 국제사회에서는 초기에는 제한적으로 사형을 허용하는 입장이었다가 지금은 사형 폐지를 인간 존엄 실현으로 보고 폐지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는 국민의 법감정,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위헌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형은 다른 생명이나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하고 있고 사형 폐지가 보편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면서요?
1: 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0: 네.
1: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입법을 통한 공식적 사형 폐지가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죠.
0: 네, 사형제 폐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입니다. 인권에서는 국가 권력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매우 소중하게,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라고 바라보는데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네,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은 세계 사형 반대 연합이 제정한 날로 매년 10월 10일 전 세계에서 사형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사형 반대 연합은 2002년 설립되었으며 2023년부터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인권단체들은 사형 현안 보고서 발간과 폐지 운동을 통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1977년에는 사형 폐지 국가가 16개국에 불과했지만 지금의 국제사회는 사형을 인권 침해로 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유엔은 회원국들에게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는 사형 폐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고요.
0: 네, 사형 제도는 국가가 법에 따라서 아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죠. 인간의 생명을 직접 앗아간다는 점에서 인권과 윤리 문제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사형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오래 이어져 왔는데요. 사형 제도 유지 입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형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의 입장에서 네. 피해자를 존중을 해야 하고요. 강력 범죄를 억제하고 네. 응보적인 정의 실현 같은 이유들을 먼저 주장을 해야 합니다.
0: 네.
2: 그중에서 가장 먼저 사회 안정권을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는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그 시민들이 안전하다라는 것이고요. 연쇄살인 사건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살인 사건, 이상 동기 범죄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네, 우리나라에서 유영철이나 강호순이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이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0: 네.
1: 여러 명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은 범죄자에게 단순한 징역형만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이 활발하게 제기되었죠.
0: 네.
2: 네, 그런 점에서 사람의 생명을 잔혹하게 빼앗은 범죄자들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공정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가운데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겼는데 가해자가 살아있다는 현실 자체를 견디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 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해자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야 하는가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사회에서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0: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형제도가 일종의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는 입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선을 넘은 범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형제도에 반대인 사람들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가 범죄 억제 효과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판결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는 점도 그 근거로 들고 있어요.
2: 네, 특히 인간의 생명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국가가 처벌의 이름으로 인간의 생명을 직접 박탈하는 권한까지 갖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 이러한 생각은 근대 인권 사상의 형성 과정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죽음이란 사회의 안정과 체제 유지에 있어 정말로 필요하고 유용한 형벌인가? 이 이야기는 18세기 이탈리아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가 범죄와 형벌에서 주장한 말입니다.
0: 네.
1: 그는 또한 도대체 어떤 법에 근거하여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일 수 있도록 허가받는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하며 사형제의 정당성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2: 네, 베카리아는 특히 사형이 범죄를 막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는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당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볼테르 같은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사형제 폐지론을 지지하게 됩니다.
0: 네,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장에 공감한 사람들이 철학자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0: 네.
2: 당시 토스카나의 대공작 레오폴트 2세는 1786년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군주가 되었고요. 오스트리아의 조제프 2세 역시 사형제 폐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1: 이후 세계 여러 나라들도 점차 사형제를 폐지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베네수엘라는 1863년에 세계 최초로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어 1867년에 포르투갈이, 1870년에 네덜란드가 같은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0: 네. 사형제를 폐지한 군주가 따로 있고, 그리고 사형제를 국가 단위에서 폐지한 게 또 따로 있군요.
2: 네. 우리나라에서도 인혁당, 재건희 사건처럼 국가 권력이 무리하게 사형을 집행을 했고요. 훗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0: 네.
2: 이 예는 사형 제도가 국가 폭력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경고로 자주 언급되고 있기도 하고요.
0: 네.
2: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1심 판결 이후에 결백하다고 밝혀진 사형수의 숫자가 1973년 이후 20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0: 네.
2: 이는 사형제 폐지론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0: 지금 저희는 오후가 보다에서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 아이의 한숨 들으면서 청취자분들도 한숨 돌려보시죠.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강력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마다 사형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 역시 다시 커지곤 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분노와 함께 사회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 아닐까라는 시민들의 불안도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강력 범죄의 사건이 반복될수록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를 막지 못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을 하면서 국가가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런 감정은 때로는 사형제 강화 요구를 넘어서 사적인 보복까지 용인하는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저는 법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믿고 싶어요.
0: 네, 저도 그래요.
2: 아마 많은 시민들도 저나 선생님처럼 느끼실 것 같은데요.
0: 네.
2: 그래서 법이 범죄를 막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나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한 실망을 넘어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사적 보복을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그런 흐름과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신상을 공개하거나 범죄 혐의자를 찾아가 보복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콘텐츠들이 인기를 끄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2: 저도 이런 콘텐츠를 흥미롭게 즐겨보거든요.
0: 네네.
2: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정말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나 과장된 소문이 퍼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0: 네.
2: 실제 범죄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공격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분노가 법과 절차를 밀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또 다른 폭력이 생겨날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죠.
0: 네, 결국 법을 믿지 못할수록 또 다른 폭력이 생기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복수 감정이 정의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드네요.
1: 네, 범죄 피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처벌이 개인의 감정이나 즉각적인 응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0: 네.
1: 법과 절차를 통해 책임을 묻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형벌권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네, 현대사회에서 형벌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 현대의 형벌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묻되 인간의 생명 자체를 국가가 쉽게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 속에서 발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은 사형보다는 징역형처럼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형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징역형이나 보호관찰, 접근 금지, 사회봉사 명령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다시 사회 안에서 살아갈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하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결국 사형제도 폐지 논쟁은 단순히 처벌을 강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인간의 생명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되는군요.
2: 그렇습니다.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인권을 일부 제한하지만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일정 기간 이동의 자유나 생활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과 가치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처벌 이후 다시 사회로 돌아와 살아갈 기회와 변화의 가능성을 남겨둔다는 점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자유는 회복될 수 있지만 생명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한번 집행된 사형은 어떤 방식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데요.
0: 네.
1: 네, 그래서 많은 나라가 돌이킬 수 없는 처벌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면서도 생명은 보존하는 무기징역이나 종신형 같은 대체 제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사형 제도에 대한 찬반이 팽팽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네,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0: 네.
1: 첫 번째,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생명도 가해자의 생명도 가볍지 않다. 범죄의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하지만 한 인간의 생명을 가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동시에 가해자 역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존엄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0: 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생명은 존엄하다라는 원칙이군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 뭘까요?
2: 네, 국가 권력은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처벌 권한이 강할수록 오남용의 위험이 역시 커질 수 있는데요. 국가는 질서 유지와 시민 보호를 위한 처벌 권한은 가지지만 그 힘이 지나치게 커지면 잘못된 판단이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생명을 박탈하는 권한은 한번 행사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고 엄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0: 네, 국가 권력이 최소한으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의 찬반을 결정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하자라는 거군요. 그렇다면 세 번째 원칙은 뭘까요?
1: 네, 세 번째, 피해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단지 강한 처벌을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변 보호, 치료를 지원하고 경제 지원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0: 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2: 네, 네 번째는 형벌은 순간의 분노를 그대로 되갚는 수단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 안에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되어야 하지만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엄격한 기준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0: 네, 설명해 주신 이유들을 듣다 보니 사형제 존폐를 결정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출소 이후에 재범률을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이런 질문들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인권의 관점에서 형벌은 단순히 응징으로만 볼 수

0: 또 자연스러운 마음인 듯 합니다. 다만 우리가 느낀 그런 감정들을 어떤 제도로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1: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은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국가가 생명을 박탈하는 처벌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을 어디까지 지켜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2: 범죄를 단호하게 막아야 한다는 요구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완전히 다른 방향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 국가 권력이 신뢰받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형제 논쟁은 결국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은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사형 제도에 대한 논쟁, 그리고 법과 인권의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한 처벌은 때로 가장 분명한 답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 어떻게 동시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질문도 남게 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책일진 서신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인권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오 랜덤 박스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허진 선생님과 함께 특별한 시집 한 권을 소개합니다. 이제는 집으로 간다라는 제목의 시집입니다.
3: 안녕하세요. 허진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시집은 소년 법원과 회복센터를 거친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3: 소년 법원이나 소년 보호처분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처벌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0: 네.
3: 이 책을 읽다 보면은요, 생각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0: 네,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3: 누군가는 문제아라고 부르지만 여기 시를 읽다 보면요, 상처받은 한 사람의 마음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0: 네.
3: 청소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기회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0: 네, 다시 살아갈 기회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시집이 출간된 계기가 그 다시 살아갈 기회를 고민한 결과와 다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세요.
3: 네,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이야기인데요.
0: 네.
3: 여기서는 비교적 사안이 무거운 청소년들에게 보호처분을 내리기 전에 심층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청소년 회복센터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 시기 동안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거나 생활 습관 조정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공동체 생활과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0: 네.
3: 청소년들이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죠.
0: 네, 요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돼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3: 그렇죠. 2024년 여름에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의 류기인 부장판사가 회복센터 청소년들과 함께 찾아오는 평산책방 프로그램을 참여했는데요.
0: 네.
3: 여기에 박성우 시인이 함께 하게 됩니다. 책방을 둘러보고 읽고 싶은 책을 선물도 받고, 그리고 시인을 직접 만나고요. 이후에 시를 쓰게 되면서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과 상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0: 네, 시를 쓰면서 너의 이야기도 같이 있다, 이런 걸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존중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삶을 표현할 권리를 누리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3: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아라고 불렸고, 비행청소년이라는 이름으로만 기억됐으니까요. 그러니 좋은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특히 박성우 시인이 청소년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불러주면서 시를 낭독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0: 네.
3: 이름을 불린다는 건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잖아요.
0: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을

0: 것 같습니다. 어쩌면 회복의 시작은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경험에서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 저는 시집 제목부터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는 집으로 간다. 마치 긴 하루를 끝내고 돌아가는 말 같기도 하고, 안식을 찾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0: 집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단순하게 건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안에는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존엄하게 존재할 권리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조건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래서 시 속의 집은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배제되지 않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자리 말이죠.
0: 네.
1: 특히 저는 이 시집에서 나온 돌아간다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돌아간다는 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향한다는 뜻이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장되어야 할 인권도 결국 안전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래서 인권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러 이유로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벗어난 사람들이 있을 때 당신도 여기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시들인지 더 궁금해지네요. 청소년 시인들의 시를 청취자분들께 몇번 소개해 주시죠.
1: 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시는 윤혜정 시인의 가만히입니다.
0: 네.
1: 눈을 떠졌고, 숨은 쉬어졌고, 그게 다다. 짧은 시지만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 시가.
0: 네.
1: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정서적인 안전이잖아요.
0: 네.
1: 아이들도 불안할 수 있고, 우울할 수 있고, 삶이 버거울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얘가 무슨 걱정이냐 하고 말하잖아요.
0: 네.
1: 하지만 이 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찬 날이 있다고요.
0: 저는 그 시를 듣고 살아 있으니까 살아가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어쩌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도 내가 무사히 살아냈다는 감각이 깨어날 때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는 어떤 시일까요?
1: 권해찬 시인의 시 부부싸움입니다.
0: 네.
1: 부부싸움. 아버지가 아침에 일을 하러 갔다. 저녁에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잤다가 어머니가 데리고 왔다. 집에 와서 서로 눈빛이 달랐다. 갑자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날아차기를 했고, 아버지는 물을 담아서 어머니 얼굴에 뿌렸다. 이걸 본 아이들은 무서워서 의자 뒤에 숨었다. 근데 어머니는 짜증나서 국자를 들고 와서 아버지는 도망갔다.
0: 가족 폭력의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네요. 술에 취한 아버지, 싸우는 부모, 그리고 의자 뒤에 눕는 아이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운 두려움까지도 시 안에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가정폭력은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0: 네.
1: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에게는 폭력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청소년들이 집 안에서조차 안전하지 못합니다.
0: 그런 의미에서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벌만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한 일상을 다시 배우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1: 이번에는 윤다은 시인의 시 못된 딸의 한 부분입니다. 아빠는 해군이고 얼핏 보면 평범한 가정인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서로에게 화살을 쏠까? 가족끼리 근사한 외식 한번 못하고 서로 탓만 하기 바쁠까? 근사한 양복에 근사한 원피스를 입고 삐까뻔쩍한 승용차에 어마어마하게 큰 집에 사는 애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가족끼리 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오늘 하루 어땠냐는 그 식상한 말 한마디가 부럽다. 내가 그런 가정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정말이지 난참 못된 딸이다.
0: 흔히 어른들은 아이들이 비싼 거, 좋은 집, 좋은 차를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이들은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원하고 있다라고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주네요.
1: 네. 청소년 인권은 관심받을 권리, 존중받을 권리,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 권리이기도 합니다. 시속 청소년은 스스로를 못된 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 아이들이 가장 자주 듣고 싶은 말이 아마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들진 않았어?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1: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0: 네.
1: 나는 오늘도 좋아하는 연예인 굿즈를 산다. 인형, 포토카드, 가방 등등. 그 연예인에 관련된 걸 산다. 이 모습을 본 지나가는 엄마가 하는 말. 이 사람이 너에게 밥 먹여주니?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먹여줄 겁니다. 그렇게 사다 보니 돈은 0원. 아, 망했다.
0: 네, 재미있는 시네요.
1: 네, 히요 시인의 시 덕질입니다. 읽다 보면 웃음도 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0: 네, 우리에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도 무언가를 좋아할 자유, 취향을 가질 자유가 있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인권은 단지 보호받는 권리만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권리, 자신만의 세계를 가질 권리도 포함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게 덕질은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작은 숨구멍일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시는 어떤 시인지 궁금합니다.
1: 김동연 시인의 봄입니다. 봄이 왔다. 따뜻한 봄이 왔다.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왔다. 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꽃도 나무도 온 세상도. 저에게는 짧은 시인데도 이상하게 울림이 큰 시였어요. 겨울이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간에도 결국 봄이 왔다는 시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아이들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보호 대상 이전에 존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0: 오늘 소개해 주신 시들을 들으면서 결국 사람에게 중요한 건 누구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배워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의 삶이든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 네, 실제로 회복센터를 거친 청소년들의 재범률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책을 읽고 시를 쓰고 이름을 불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낭독하는 경험, 그런 시간이 한 사람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겠죠.
0: 네.
1: 관계와 공감, 문화와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네요.
0: 네, 이제는 집으로 간다 속에 청소년 시인들은 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폭력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외로움을 이야기했고, 누군가는 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청소년 인권이란 결국 한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일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 시집 이제는 집으로 간다는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돌아갈 집은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그런 집이 되어주고 있는가? 인권은 누군가가 안심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0: 네, 우리는 때때로 청소년의 실수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는 잘 보지 못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도, 흔들리는 청소년에게도 다시 살아갈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허진희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르타놀이에서는 사형제도 이야기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쓴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전혀 다른 주제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이야기 모두 결국 같은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누군가는 분명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외면할 수도 가볍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는 단지 처벌만으로 유지되지도 않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위에서 그 사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못된 딸이라고, 아 망했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청소년 시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너무 빨리 닫아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피해자의 고통도 사회의 불안도 분노도 모두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를 끝까지 고민하려는 태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르타놀이에서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 하나쯤 남겨볼까 합니다. 사람은 과연 한 번의 선택으로만 정의되는 존재인가? 누군가에게 다시 살아갈 가능성은 어디까지 허락될 수 있는가?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은 포레스텔라의 그리고 봄을 골라봤습니다. 오늘도 오르타놀이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진행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그리고 저는 김지영이었습니다.

5월은 참 묘한 시간입니다. 5월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 보게 하죠. 어린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가정의 날, 어버이날, 기념일의 순서는 다르지만 우리의 생애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노동절을 통해 삶에 있어 노동의 가치와 스승의 날을 통해 배우고 가르치는 것에 감사함을 생각해보고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통해 민주주의에 대해 돌이켜보게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승이라고 하면 학교의 선생님을 먼저 떠올리지만 생각해보면 인생에는 참 다양한 스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준 저자, 실패 앞에서 버티는 법을 보여준 선배, 묵묵히 삶의 태도를 가르쳐준 부모님과 이웃들, 꼭 교실 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말과 태도는 때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움은 경쟁이 되고 가르침은 성과가 되고 스승의 날조차 형식적인 감사 인사만 남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보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배웠는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믿어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꿔주었던 한 사람, 그 이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아직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면서 첫 곡으로 권노해만 리치 고맙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M 93.5MHz 구삼오 라디오 전주원 173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으로 건노에만 리치의 고맙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스승의 날에 참 잘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꼭 거창한 가르침 속에서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는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누군가는 사람을 통해 삶을 배우고, 또 누군가는 조용한 공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한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하고, 어떤 공간은 사람들에게 쉼과 위로가 되어주기도 하니까요. 오늘 전주원 초대석에서는 그런 특별한 공간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의 삶 가까이에서 책과 사람, 그리고 지역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관장님 모시고 도서관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온기를 전해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전주원 초대석에서 함께합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원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매주 금요일 오전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전과 오후는 재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죠. 그래서 매주 본방을 한 번, 그리고 재방으로 세 번 더 만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도 재방되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해주시며. 935 라디오 전주원은요,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주파수 93.5M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유튜브로도 다시 듣기 가능하니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요, 열린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역 증축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주역 고객주차장 운영이 오는 19일 하루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전주시는 오는 19일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에 따라 전주역 고객주차장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업은 전주역 증축 역사 우측과 선상 연결 통로 공사 등에 사용된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주시는 당일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관리를 위한 비만 탈출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영양교육과 식사일지 점검, 근력 및 유산소 단체 운동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고요. 체지방률 여성 28% 이상, 남성 20% 이상인 만 18세에서 65세 이하 전주 시민을 대상으로 선착순 20명 모집합니다. 다만 체지방률이 높은 신청자가 우선 선정됩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됩니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보건소 3층 건강증진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혈액검사와 체성분 검사를 함께 진행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전화 281-6335번 또는 6336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6월 마음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1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됩니다. 놀이 치유와 그림책 치유, 미술 치유, 웃음 테라피, 치유 요가, 타로를 활용한 자기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 정서 회복 프로그램으로 마련됩니다. 모집은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선착순 마감까지 진행됩니다. 전주시민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영되고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 신청 또는 전주시 마음건강이야기 네이버 블로그 댓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인 1 프로그램만 신청 가능하고요. 프로그램 중복 신청과 대리 신청은 제한됩니다. 또한 모든 회기를 참석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기념 선물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프로그램의 연속성을 위해 전체 회기에 참여 가능한 시민들의 신청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보건소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이나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 너의 의미.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네, 아이유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FM93.5MHz에서 방송되고 있는 93.5 라디오 전주온 듣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온 초대석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동네에 언제든 편하게 들러서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거실 같은 공간이 있으실까요?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 꿈을 키우던 다락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이웃과 정을 나누던 사랑방이었던 곳 전주 성천동에서 17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지금 조금 큰 바람 앞에 서 있는데요. 책의 도시 전주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전주원에서는요. 책마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할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의 든든한 버팀목 김경희 관장님 모셨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관장님 전주원 청취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 맑고 화창한 날 전주 공중체 라디오에서 방송 본부장 최성은님과 청취자님들과 책마루 도서관 소식을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뜻깊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1: 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네네.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저도 처음에 개관할 때도 들렀고 몇 번 갔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조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책마루는 2009년 7월 24일 개관했습니다. 덕진구 송천 1동 녹대 맥스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책마루라는 이름은 아이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다섯 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들에게 공모하여 나온 명칭이죠. 또 책마루 위치가 그런 것처럼 짐작할 수 있듯이 책마루는 롯데마트가 지어서 전주시에다 무상 임대했고 전주시가 직접 운영 안 하고 비영리 단체인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에게 민간 위탁하여 지금 16년째 17년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네네네.
2: 다시 말하면 민간사가 협력하여 운영해온 전례 없는 운영 사례입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한 이야기가 드리겠지만 네네. 저희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으로 공식 전주 책마루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공식 명칭이지만 면적 면에서는 작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 네.
2: 면적이 301평, 장서 수는 한 3만 6천 권이 조금 넘고요. 연간 도서관 이용자는 4만 명 정도로 됩니다. 책마루는 이제 명칭처럼 어린이들의 책 놀이터고요. 또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 곳이고 어린이들은 사실 어린이 도서관은 가족 도서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그렇죠.
2: 걸어서 올 수 오는 아이들은 몇 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양육자들과 같이 오는 가족 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0세에서 100세까지 오는 도서관이다. 저희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또 저희가 우리 지역사회 이렇게 같이 운영하다 보니 지역에게 공공사유 안정망으로 누구나 와서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도서관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누구나 와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 참여형 도서관입니다. 나아가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 꽃을 피우는 지역의 문화공간이자 플랫폼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지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구나 올 수 있고 무엇이든 시도해 볼 수 있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책마루입니다.
1: 네, 그렇군요. 저는 이름이 예쁘다까지만 알았는데 이게 어린이들이 직접 지은 이름인 줄 몰랐습니다. 네, 네. 그 어린이들이 아마 지금 자라서 성인이 됐겠는데 굉장히 뿌듯할 것 같긴 합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1: 저도 그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지만 저도 가봐서 아이들 어렸을 때 데리고 가서 봤는데 굉장히 넓고 아이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뜻깊은 도서관이기도 하고요. 2009년 말씀하신 2009년도에 문을 연 뒤에 벌써 17년이 되었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전주에도 지금 어린이 도서관이 몇 개 생겼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전주 최초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2: 네.
1: 그리고 그 17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했는데 뭐 이 한 시간 동안 뭐 짧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 그간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전북 최초 어린이 도서관인 건 지금도 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립도서관이나 이제 이런 데 어린이 도서관이 있지만은, 어린이 전용은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2: 일반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이제 17년의 길을 걸어왔는데 대부분의 민간 위탁이 이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위탁을 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정규직 사서 하나로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 지금은 저희가 도서관에서는 자원활동가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출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2만 1000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대출을 할 수 없어서 한동안은 한 4, 5년 동안은 대출을 못했고 그리고 저희 도서관이 이제 그렇게 문을 열었는데 아기들 엄마들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들어오질 못하시고는 그 데스크 그 입구에다가 고개만 이렇게 내밀고는 들어가도 돼요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등에 업은 아이라고 보시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북스타트였어요. 북스타트 사실은 전주시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꾸러미는 줄 수는 없었고 꾸러미는 없지만 북스타트 정신으로 간다 하면서 북스타트를 시작해서 저희가 그 아주 그 젖먹이 아이들부터 도서관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었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으로서의 첫 발걸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그 비정규직 사서 하나로 시작하다 보니 이 301평이라는 도서관을 아침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안 돼요. 네네. 희망글로가 잠시 들어와 있었지만 11월 중순 뒤면 빠져나가죠. 네. 그러면 이제 자원봉사자 오기 전에 학생들 자원봉사 오기 전에 그 빈 공간이 있어요. 그때 그 생마루의 아침이 되게 잊혀지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자원활동가를 함께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자원활동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운영을 하면서 먼저 이제 독서 동아리를 먼저 모집을 했어요. 내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오시는 엄마들을 이미 책을 스스로 책꽂이가 선택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내 아이가 책을 좋아했으면 좋겠게 도서관 일단 오셔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책 속 캐릭터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그 프로그램을 열어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캐릭터는 책을 모르면은 그냥 인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 하면서 이분들이 책으로 다시 책까지 읽을 수 있도록 이런 동아리부터 이용자에 맞춰서 동아리들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책문화 활동 동아리, 뭐 영유아 모둠 그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은 또 엄마들끼리 이제 책을 같이 읽는달지 이런 식으로 독서 동아리를 다양한 세대별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음에 이분들이 동아리를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원 활동가가 돼요. 왜냐하면 책이 좋고 도서관에 잘 알다 보면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나는 책을 읽었지만 저런 책문화 활동에 가서 그런 활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책문화 활동, 뭐 독서 동아리, 그 다음에 인문고전, 그림책 이런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고 그 동아리가 자원 활동가가 되고 그 활동가가 된 분들은 이제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도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공공 의식을 가진 그런 시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힘으로 책마루가 그 어려운 상황을 해올 수 있었고 그 공공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는 부분에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영유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면 좀 크면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0: 그렇죠.
2: 그 즈음에서 저희가 전주 영화 그 영화원에 자원활동 아이들을 만나러 가자고 그랬던 어머님들이 아니 우리 아이 이제 이만큼 커서 어린이집 넣었는데 또 아이를 만나러 가자고 해서 처음에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잠깐만 좀 마시겠습니다.
0: 네. 다양하게 정말 활동을 하시고.
2: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와서 같이 갔다 오는 길에 어머니들이 오기를 참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우리 내 아이에서 우리 아이가 되고 그 지역의 아이를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책마루에 이제 그 부족한 그런 인력인 이분들은 단순히 그냥 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같이 성장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자원활동가를 도서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시민의 도서관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참여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도서관들의 실험실이다 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는 막 밤도깨비 도서관도 했어요. 도서관 문 열 수 없었죠 그때.
0: 그렇죠.
2: 근데 한 가족만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도서관에 밤에 가족이 들어와서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이러다 가실 수 있도록 이런 밤도깨비 도서관도 했고요. 전주에서 이제 아무 데서 하지 않았던 도서관에서 하룻밤은 지금도 줄기차게 인기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끼리 막 활동가들이랑 책 사들고 뭐 한옥마을, 덕진공원, 오송제 이런 책 사들고 찾아가가지고 이제 책을 펼쳐놓고 여러 가지 책도 읽어드리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항공부대에서 뭐 진중문고 활성화를 위해서 그 항공부대에 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아니 어린이 도서관에서 항공부대라니 그런데 와주는 데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항공부대까지 2년을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책을 소개하고 같이 비경쟁 토론도 하고 근데 군산대학교 교수님이신 그 정혁 교수님과 군산대 여대 군대니까 여대생이 가면 더 좋아할 거다. 그래서 사선생님 여대생 이렇게 해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이제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인 분은 뭐 프로그램 도서관을 같이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도 자연은행 시민 모임하고 책마루에 그서 모집한 영유아 어린이 가족 그러니까 3세대가 자연스럽게 되죠. 어린이와 그 부모까지 해가지고 뭐 이런 지역 그분들의 요구를 즉각 반영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한 달치 이런 참여형 도서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도 했지만 이제 뒤에 차츰차츰 얘기가 나왔지만 상당히 감동적인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0: 네네 그러시군요. 네. 17년 역사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네네. 일들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주의 최초이면서도 지금도 유일한 어린이 도서관이면서 단순히 책만 읽는 그런 도서관이 아닌 좀 더 많은 활동들 하시고 있는 그런 도서관인 것 같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책마루가 지향하는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네,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네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네.
2: 이제 도서관은 책이 예, 책과 사람과 공간이죠. 책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 그래서 이용자가 와서 책을 읽으면서 시민으로 같이 어울리고 함께 누리면서 시민으로 성장하고 그 시민이 다시 도서관의 힘이 되고
0: 네.
2: 도서관의 힘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를 넘어서 지역사회를 연결하고 돌보는 힘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0: 네.
2: 그게 이제 도서관의 저희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이런 지향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연결하고 연대하고 같이 성장해 네. 나가는 곳. 저희 공동체 라디오도 비슷한 그런 지향을 갖고 있는데
2: 네.
0: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양한 활동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책마루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2: 네. 17년간 저희가 시도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줄기차게 오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오늘은 조금 중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부터
0: 네네.
2: 영유아는 이제 공동육아 동아리예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공동육아 동아리고 그 동아리들이 활발하게 도서관에 와서 책을 매개로 해서 어머니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들 함께 키우는 동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이랑 공간이 익숙해지고 도서관 안에 있는 책이 자연스럽게 그 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 아이들이 평생 독자를 가는데 그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북스타트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0: 네네.
2: 1년 뒤에 전주시가 북스타트를 시행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꾸러미시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은 프로그램 중에 아이들이 이제 그림책에서 줄골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부터 책이 좀 멀어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낭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요. 방학 동안에 뭐 대바람 낭독, 뭐 또 살아있는 낭독, 어른들끼리도 하루 30분 낭독이 이렇게 낭독을 중심에 두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도서관에서 하룻밤은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주 인기 좋은 프로그램. 왜냐하면 하룻밤 할 때는요, 아이들이 일반 그 대관, 개관했을 때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죠. 숨바꼭질을 한달지, 간식을 도서가 안에서 먹는달지, 또 이제 책 찾기 같은 것들은 사실 굉장히 꾸준히 해야 되는 건데, 놀이처럼 이제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책꽂이 산책을 책꽂이 산책을 언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아니, 없습니다.
2: 예. 3만 6천 권이 되는 책꽂이 사이를 산책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밤에 또 책 등불 켜고 책 읽게 해가지고 책 등불 하나씩 켜고 이제 12시 다 되면은 각자 책을 읽다 자는 걸로 들어가는데요. 요 정도로 가지고 하는데도 아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싶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도서관에서 하루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북에 이제 이것도 저희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작업실 뭐야라는 공간이 있어요. 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뭐야 하죠.
0: 그렇죠.
2: 그 뭐야에서 나온 말이 뭐야예요. 어린이 작업실 뭐야는 정답이 없는 창작 공간인데요. 거기에 그 원재료가 지금 한 230, 40가지가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기가 생각한 것을 거기서 구현해 내는 거거든요. 거기는 정답이 없고 시도만 있는 거죠. 그리고 실패도 없고 이런 거기서 아이들이 이런 자유 스스로 이제 이런 계획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창의성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그런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이제 책 말고도 또 다르게 도서관에 올 수 있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아마 나중에 CEO가 나오지 않을까.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 때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순환 구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세대별 맞춤 독서 동아리들이 영유아, 공동유아 동아리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그 다음에 어른, 그 다음에 시니어 북스타까지도 저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제 시니어 북스타트, 뭐 글쓰기, 책문화 활동, 이런 독서 동아리가 저희 도서관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희가 지역 직접 그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책마루 책동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도 3, 4학년 그림책에서 줄글책으로 넘어갈 때 그 시기 아이들이 도서관과 멀어지고 책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활동가들이랑 같이 학교로 찾아가요. 지금은 팔복초등학교하고 송원초등학교 두 곳을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제 이 책마루가 근거를 해서 지난해에는 국립작은도서관이 전주시에 있는 10개 초등학교에 그 찾아가서 활동을 하는 일도 펼쳐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을 밀착형 문화재다 해가지고 저희가 소박한 한수밥이라 해가지고 책이랑 놀고 먹자, 동지팥죽 끓여 먹고 같이 지역 분들과 나눠서 먹고 또 책 문화 공연도 즐기고, 이제 일일성도 있었지만 도서관 앞마당에 사는 문화공연과 홍대 인디밴드하고 연결해가지고 아주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라고 할 수도 없어요. 사업비가 아니고 이제 봉사 기부한 돈을 가지고 기부한 자금을 가지고 인디밴드 공연도 하고 그때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에서 와가지고 또 같이 즐기고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지역과 함께하는 거하고 굉장히 밀접한데요. 저희가 도서관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다양한 것들 하고 있으면 뭐 고사도서관 또 지역에 이제 뜻 있는 시니어 분들과 은퇴자들과 연계해가지고 맛있는 도서관이 온다.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찾아가는 맛있는 도서관이 온다. 또 그보다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게 수프로간 도서관은 지역의 은퇴자님들, 전문직 은퇴자님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토요일 날 수프로 도서관을 찾아가요. 이게 은퇴자분들이 그동안 이제 그 발전이나 경제 발전이나 뭐 발전을 위해서 해쳐온 그런 자연들을 자연을 어린이와 그 부모, 자연인 그 은퇴자의 그 3세대가 모여서 숲으로 가서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책을 읽고 같이 토론도 하고 7살부터 70대까지 토론을 합니다.
0: 네.
2: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도 하고 숲을 즐기고 있는 분을 지금 지속하고 있고 숲뿐이 아니라 갯벌로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여가지고 저희 도서관에서 12월에 이제 총회도 하고 비가 올 때는 저희가 이제 자연의 모임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됐는데 수프로관도 예전보다는 비가 자주 와서 토요일 날 밖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도서관에 돌아서 그림책을 매거로 비경쟁이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이때 이제 초등학교 7살부터 70대가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직업과 나이도 매우 다르고 이런 분들 모여서 이런 토론도 하고 있고 이제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저희가 어린이하고 그 독서 동아리,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그런 프로그램들로 짜여져 있는 것만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0: 네네. 그 이름은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공간적인 것도 프로그램 정도 작지 않고 엄청나게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대가 또 함께하는 그런 도서관이고요. 뭐 프로그램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관장님이 책마루 도서관이 개관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소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궁금한 건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같이 하시게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2: 제가 이제 송천동에 살았고요. 네네. 송천도서관 사랑모임 대표였어요. 제가 대표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네네. 대표하시던 분이 어디 일하러 가시게 되면서 제가 이제 대표를 맡게 됐는데 그때 책마루가 그때는 송천 어린이 도서관으로 돼 있었어요. 네네네. 지금 명칭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때 그 운영을 위한 관담회를 전주 시립도서관에서 열었고 그때 제가 도서관을 처음 봤어요. 그때 이제 송천 도서관 사랑 모임 대표로 찾아갔었던 모양이에요. 그 뒤로 이제 도서관 사랑 모임이 분관 형태로 시립도서관 분관 형태로 있었어요. 저는 그때 송천 도서관 사랑 모임이었고 그때 이 책마루 운영을 앞두고 그 분관 형태로 있던 도서관 사랑 모임이 이제 비영리 그 회의를 통해서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책마루 공모가 나고 그때 위탁이 선정이 됐고 책마루 동무들 그 도서관 사랑 모임 대표가 이제 책마루 관장을 역임하게 정관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연이 됐고요. 방금 제가 이제 책마루 동물이란 말이 잠깐 나왔는데 네네. 도서관 사랑 모임으로 출발을 했지만 책마루를 열고 보니 사실 도서관의 전국에서 도서관을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0: 그래요?
2: 예. 외국은 뭐 박물관 사랑 모임도 있고 미술관 사랑 모임도 있고 이러지만 우리나라는 제가 박물관 사랑 모임 후원하는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 이제 도서관은 이제 굉장히 유일한 별로 흔치 않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지만 이제 도서관을 봉사하러 갔는데 또 후원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가 다시 이제 책마루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하고 계속 호흡을 하면서 다시 모집을 하면서 저희가 명칭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근 출발은 도서관 사랑 모임이니까 도서관을 사랑하는 책마루 동무들이라고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해서 제가 이제 계속 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책마루 동무들이라고 하겠습니다.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책을 사랑하시고 도서관을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을 됐고요. 그 반장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배웁니다.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도 라디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고 또 라디오를 사랑하는 모임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2: 네네.
0: 그 아무리 책을 사랑하시고 도서관을 사랑하셔서 시작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이 한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저도 뭐 이런 활동을 하지만

0: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어려웠죠. 사실은 또 그런 또 위기는 순간이라 위기는 기회라고 그 순간이 이제 저를 또 확실하게 제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회도 되었던 것 같은데
1: 네네.
0: 이제 그런 순간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이 길을 걷기를 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였던 것 같아요.
1: 네네.
0: 그 중에 한 예를 들면은. 아르헨티나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호르헤 루이 보르헤스 작가가 만약 천국이 있다면 도서관처럼 생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거를, 도서관의 책마루에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울면은
1: 네네.
0: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아, 내가 어디 가서 저렇게 저런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걸 시끄럽다고 하지 않고 그걸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신 그런 모습. 또, 제가 지금도 지금 말씀드린 이분은 지금도 도서관 이용자신데요. 이분이 책마루 초창기에 장애인 일자리로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이제 화가 나 있는 듯한 표정에 어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몸집도 되게 컸고 이분이 이제 계속 근무를 하면서 지금은 성장해가지고 지금은 그 완주군 쪽에 사회공헌 일자리로 시작해서 무기계약직으로 꾸준히 근무하고 있고요.
1: 네네.
0: 최근에는 장관상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도 이제 도서관에 와서 대출도 하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책마루에 와서 활동을 할 때 이분이 너무 잘 하시니까 책 정리도 저희가 정리도 해보시라고 했더니 정리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1: 네네.
0: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10주년 편지 때 편지 써달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를 하다가 빗자락질을 하다가 벽에 걸린 현수막을 봤대요. 그때 저희가 강아지똥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어떤 행사 때 쓰고 벌이 갖고 와서 걸렸었는데 그 아래 언젠가 너도 귀하게 쓰일 날이 있을 거야. 그건 강아지똥에 나오는 문장에 써 있었거든요. 자기가 빗자루질을 하다가 그걸 딱 보고 눈물이 나왔대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활동가들이 항상 이름 불러주고 존중해주고 이 친구 이분의 그 가족이 장애분이 많아요. 그래서 어디에 마음 둘 곳 없이 이렇게 살다가 도서관에 오니까 활동가들이나 이용자들이 똑같이 대해주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됐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늘 만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너는 도서관 전문대학을 나왔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이게 이게 이제 이런 따뜻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 책이 있는 공간에 오면은, 어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서로 말 걸어주고, 그런 공간에서, 그런 때 이 친구가 엄청 건강해져 갖고, 지금은 정말, 그 일자리에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군요. 거기가 기업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장면, 그래서 이 도서관은 정말 선한 곳이다. 저희가 늘 하는 일이 걸어가는 이용자가 뒷모습만 보고도 그 사람을 맞는 책을 권해줄 수 있으면.
1: 네네.
0: 너무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저희 꿈인데
1: 네네.
0: 이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도서관이더라고요.
1: 그래서
0: 그런 상황을 보실 때 항상 난 참 이 길을 잘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네. 그렇지. 듣다 보니까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은 아니고 책을 읽으면서 사람이 연결이 되고 지역사회가 네. 연결이 되고 성장하고 아무튼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저희도, 라디오도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전주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그 추천해주신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짧게 아마 네. 이 노래를 잠깐 한번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전주 생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모시고 전주온 초대석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더 많은 이야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 생마루 도서관 굉장히 17년 동안 많은 분들이 이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질문해도 되나라고 좀 궁금했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고 많은 그 기억에 남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자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 썼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이용자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서 줄이는 게 좀 힘든 상황인데요. 자, 초창기에 그 에밀리아라는 엘리아라는 아이가 다섯 네. 살 정도 했었는데 어머니가 한 11시쯤 좀 도서관에 그냥 놓고 가셔요. 이 아이가 그때는 저희가 대출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없었어요. 너무 시작이 열악해서 프로그램도 없었는데 그때 하루에 세 번 책 읽어주기로 했는데 그때마다 이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고 들어오고 나더니 어느 날 책을 양쪽으로 들고 와서는 자기는 이 책이 좋대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앤서니 브라운 책이었어요. 아, 이 아이가 그 사이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책 쪽지라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자기가 읽은 책을 이렇게 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글을 모르니 여기 날짜랑 쓰게 되는데 모르니까 와서 물어봐요. 동그라미가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그러면 저희가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가르쳐주고 하면서 이 책 쪽지를 써가는 장면인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쓰고 갔습니다. 지금 이사를 가서 안 와서 너무 보고 싶은 아이인데 셋이 되면 언니가 두 자매가 와요. 언니들이 그래서 언니들도 이렇게 쓰고 갔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근데 간식을 굉장히 배고팠을 것 같은데 그거 준 거가 너무 안타까워서 생각만 하면 미안한 마음이 있는 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황가영님이라고 그 남편의 그 파견근무 때문에 왔다가 이제 같이 이용자로 왔다가 자원활동, 책문활동 같이 하면서 어느 날 문화활동 끝나고 오는데 오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막연하게 살고 싶었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남편이 복귀가 본사로 들어가면서 서울로 갔는데요. 이분이 한 말을 좀 짧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말씀드린 모야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금 이 아이들 중학생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모야 프로그램에서 거기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별칭은 자동차 투하고 하나는 꿀떡이라는 아이인데 자동차 투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고 꿀떡은 고무줄총을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게 이제 계속 그 자동차를 하나만 만드는 게 더 좀 좋아지게 또 보완해서 이렇게 계속 만드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들이 이상한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컴퍼니 로고도 제작하고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자전거를 이렇게 실제로 굴려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려보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도 시험 문제 내가지고 실시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너무 인기가 좋아서 이 아이들이 이제 직접 이 아이들이 아이들을 또래 친구들을 가르쳐보는 그런 시간도 마련해서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리려다 보니 좀 딱딱한데요. 네네. 너무나 이 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말 도서관에 편지도 쓰고 아주 민주적인 그런 자질을 갖추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영유아 때 온 아이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커서 중학생이 됐는데 이런 아이들 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을까 제가 좀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0: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지금 방송은 한 8분 정도 남았고 유튜브로 계속 이어지는 오늘 얘기한 것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저희 라디오 방송에 있는 부분들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창고를 지키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데 롯데마트 맥스 송천점 매각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 도서관이 폐간 기로에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그 현재 좀 정확한 상황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1: 예, 지금 지난 2025년 7월에 롯데 쇼핑 측에서 매각 의사를 저희 도서관에 본사에서 내려가서 표명을 했었고
0: 네네.
1: 그 뒤로 2020년 올 2월에 매각 검토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됐고 또 그러고 또 하나는 2025년에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 전환 사업 예산이 1억 4천을 받고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외곽 검토를 알게 되면서 공사가 중단돼가지고 저희가 냉방이 굉장히 지금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가 없어요. 들어도 여름이 너무 걱정인데 행정이 그런 그 전환사업 행정이 절차가 중단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소식이 접하지자 이용자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저희한테. 네네네. 이제 이게 조금 막 더 확대돼가지고 도서관 문 곧 문 닫는다며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을 보면서 이거 문 닫으면 안 되는데 이제 불안감들을 시민들의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저게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시간이 없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네. 예, 롯데가 건물을 쳐서 전주시에 무상임대였고 그리고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설 관리를 해주었어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예요.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민간 기업 롯데, 지방자치 전주가 행정 지원하고 그리고 시민 운영 주체라는 이런 삼각축이 서로 신뢰하면서 소통한 결과물이 바로 책마루의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전국의 수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의 교본으로 삼고 있는 모범 사례를 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이 지금 상황이 만일에 좋은 결과를 낳으면. 나아야 그렇게 돼야 되죠. 네. 그렇다면은 책의 도시이고 도서관의 성지라고들 하거든요. 이부 나가면 도서관의 성지인 전주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0: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앞에 그 광고 됐는데 주민들이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책마루 도서관 지킴이 연대를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관장님이 보시기에 이토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결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 예, 좀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희가 시민 참여형 도서관이라고 일단 언급을 했죠. 네네.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내 집 같은 애착을 느끼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가 저희가 많고 육아 뭐 고민도 나누고 이러다 보니 그 독서 동아리 하면서 정서적 유대감이 지킴이라는 그런 느슨하지만 단단한 공동체적 유대감을 만들었고 그 유대감이 저희가 지킴이 연대라는 조직 힘으로 지금 지킴이 연대도 만들었거든요. 네네. 나타나지 않았나 싶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자기가 책마루 운영에 참여하면서 내 목소리도 실제 반영되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그런 효능감을 경험하신 분들이 자율성, 그런 자발성의 힘이 생겨서 망설임 없이 행동에 나설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책마루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서 만든 살아있는 유기체다. 한 활동가는 책마루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 결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집하는 이유는 책마루가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누구보다 그 스스로 잘 알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주민들의 연대를 깊이 존경하고 그 뜻이 조소관 운영에 오롯이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0: 네네. 그 책마루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민관 그리고 시민 상생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었지 않습니까? 롯데 쇼핑 그리고 전주시가 현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1: 예, 전주시가 이제 기업 윤리나 아이들의 시민화 아이들과 시민의 소중한 공간이 사라지지 않도록 전주시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이. 그래서 기업 매각과 절차와 별개로 도서관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하고요. 또 전주시의 강력한 존치 의지 표명이 도서관 본사 측에 도서관 존치를 전제로 한 매각 협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네. 그 최근에 정치권에서도 간담회가 열렸고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지 않습니까? 그 관장님이 그리고 지킴이 연대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떤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이상적인 해결책은 저희가 지금의 그 공간을 지속적으로 이 공간에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네, 네. 그게 안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롯데가 매각이 안 되더라도, 문을 닫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저희가 책마루가 공백이 없이 계속 가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에 이제 매각이 돼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없을 때라도 책마루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서관, 전주시가 시 차원의 그 공간을 마련한달지 이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가 라디오 방송 시간은 한 3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 일단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할 것 같은데 그 책마을 지키는 하루라는 그런 행사가 지금 진행되잖아요. 그 이 행사 잠깐 좀 소개해 주시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로 넘어가서 또 하겠습니다.
1: 책마루 지키는 하루가요. 5월 30일 4시부터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책마루 지키는 연대에서 책마루를 체험의 날이 필요하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걸 열게 됐고 이 여는 행사에는 그림책 작가들이 닐레이 10차 강연을 지원을 하겠다 해서 연대해가지고 저희가 여는데요. 그날 책마루를 경험했던 책마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마루의 추억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아이들 어른들 나오셔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공연도 보고 작가님 강의도 듣고 그다음에 뭐 박터 트리기도 하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런 그런 책마루를 통해서 전주시가 책의 도시, 도서관 도시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더 큰 전국에서 찾아오는 실제로 제 주변에서 전국에 있는 자원도서관들이 전주시에 오고 싶어 해요. 도서관도 보고 그다음에 한옥마을도 가고 그래서 뭐 2박 3일 거기다가 이제 맛있는 음식 주거이냐고 또 문의도 많이 와요. 이게 도서관 하나로 인해서 전주시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연결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도서관의 찐 맛을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월 30일 날 꼭 와주셨으면.
0: 네, 5월 30일 날 책마루를 지키는 하루 행사가 있습니다. 4시부터 8시까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길게 더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도서관은 어찌됐건 뭐 책을 단순히 책만 읽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배우고 또 나누고 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이고 성장하는 공간 그리고 연대의 공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전주 책마루 도서관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함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전주 어린이 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김경희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이번 선거일에 바쁘다며?
1: 그래서 투표 못할 것 같아.
0: 그럴 땐 사전투표 하면 돼.
1: 사전투표? 언제 할 수 있어?
0: 선거일 전 5월 29일 30일에 미리 할 수 있고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1: 어머 그래? 바빠도 참여가 가능하구나.
0: 그럼 미리 참여하면 바쁜 날에도 걱정 없어.
1: 그래. 투표날 딸내 가야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 나도 투표해야겠다.
0: 미리 한 표 사전투표로 참여하세요.

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네, 퇴근길에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을 마치고 간단한 차를 한잔 하시고 계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시간 팝송과 뉴에이지 음악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곡으로 벨라 토스카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벨라 토스카나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 나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리의 한가한 풍경, 시골길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벨라 토스카나는 웨인 존스와 에이미 하야시 존스가 함께 만든 2014년에 발표된 연주곡입니다. Afternoon in Tuscana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New Age, Easy Listening 장르의 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웨인 존스의 어쿠스틱 기타, 그리고 아코디언과 또 스트링,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만돌린, 이러한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이탈리아의 거리 공연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듬뿍 살아 있었습니다. 토스카나는 이태리의 굉장히 와인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포도밭에 따뜻한 햇살이 내려지는 듯한 그러한 기분이 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이태리 와인이 이 토스카나 지방에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산조베제라고 하는 이태리의 소취로 만드는 그런 와인 품종이, 죄송합니다. 와인 품종이 있어요. 네, 그래서 키안티 클라시코 이러한 등급의 이태리 와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은 또 이태리 와인도 함께 하시면서 또 방송을 즐기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새 5월에 접어들었고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5월이 되면 항상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First of May. 5월의 첫날, 5월 1일이라는 곡인데 비지스의 목소리로 보통 듣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사라 브라이트만의 음성으로 First of May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퍼스트 메인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수정 같은 목소리, 크리스탈을 보는 듯한 그런 정말 청량감 있는 목소리의 주인공 사라 브라이트만이었고요. 이분의 노래가 뭐 여러 가지 유명한 곡들이 많지만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곡은 바로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한 Time to Say Goodbye 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Time to Say Goodbye를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혼자 부른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 브라이트만 노래를 들은 김에 Time to Say Goodbye 사라 브라이트만의 버전으로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사라 브라이트만 Time to Say Goodbye 솔로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안드레아 보첼리랑 같이 듀엣으로 부른 곡을 들었었는데 솔로 버전도 상당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이상으로 저희 사라 브라이트만의 두 곡 듣고 오셨는데 오늘 이제 방송을 준비하다가 문득 30년 전에, 즉 1999년에는 과연 어떤 곡이 유행했을까 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99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10을 보니까요. 그 기억도 가물가물한 네, 마카레나가 1위였습니다. 네, 마카레나가 1위였는데 제가 오늘은 마카레나를 들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2위가 네,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함께 부른 One Sweet Day. 그리고 3위가 Because You Loved Me, 셀린 디옹 곡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5위가 또 역시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가 차지했고 6위는 Give Me One Reason, 네, 트레이시 채프만 곡인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기억이 가물가물 또 새록새록 나시는 분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1999년 네, 빌보드 핫100 예, 연말 탑10 중에서 제가 선곡한 곡은 2등을 했지만 네, 마카레나보다는 더 듣기가 좋을 것 같고 오늘 즐거운 달콤한 하루를 보내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함께 부른 One Sweet Day 골라봤습니다.

네, 머라이어 캐리와 보이스 투 맨이 부른 One Sweet Day 듣고 오셨습니다. 네, 보이스 투 맨이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소울 스타일의 그룹들이 유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솔리드가 대표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곡은 많이 들어봤으니까 보이스 투 맨 곡을 저희가 한 곡 더 듣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Boys to Men의 End of the Road 듣고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곡을 들으시고 반가우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199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 10을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로 랭크된 곡이 바로 셀린 디옹의 곡입니다. Because you loved me. 네, 셀린 디옹의 이 곡을 듣지 않고 넘어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셀린 디옹 곡을 들으면서 1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또 간만에 셀린 디옹의 곡을 듣는데 한 곡만 듣기는 또 서운하니까 저희가 셀린 디옹 하면 또 생각나는 곡이 The Power of Love이잖아요. 그래서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The Power of Love 두 곡을 연달아서 들으시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링 디옹의 Because You Loved Me 그리고 The Power of Love 두곡 연달아서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공동체 라디오 앱 유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1996년에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예,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곡들 몇 곡을 들어봤습니다. 좀 발라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유행하는 곡들이 그 당시에는 발라드가 많았고, 물론 이제 마카레나도 있었고, 예, 다양한 흥겨운 곡도 있었지만, 예, 발라드 위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2부에서는 그거보다도 1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86년인데요. 예, 1986년 빌보드 핫100 연말 탑10에는 어떤 곡들이 올라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곡이 That Your Friends Are For였습니다. 네, 디온 워윅과 프렌즈들이, 예, 디온 워윅과 친구들이죠. 이분들이 부른 네, That Your Friends Are For, 그래서 친구가 있는 거란다, 뭐 이런 것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히트곡이 라이오넬 리치의 Say You Say Me.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미스터 미스터의 Broken Wings. 여섯 번째.

리치가 굉장히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이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가요계에도 영향력이 컸었고, 정말 대단한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트곡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Say You Say Me를 준비하면서 한두곡 정도를 더 준비해봤습니다. 이 Say You Say Me는 Dancing on the Ceiling이라는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었고요. 그거보다 더 조금 빠른 앨범이 Don't Slow Down이라는 앨범에 수록된 Stuck on You 그리고 그 유명한 Hello 세 곡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 라이오넬 리치의 멋진 음성을 세곡 연달아서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Say You Say Me, Stuck on You, 그리고 Hello입니다.

네, 라이언 리치의 곡세 개를 듣고 왔습니다. Say You Save Me, Stuck on You, 그리고 Hello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라이언 리치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프로듀서입니다. 네, 1970년에서 80년대를 대표하는 예, 팝 그리고 R&B 아티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볼수 있죠. 1949년에 미국 앨러바마주에서 태어나가지고요. 1960년대 후반부터 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코모도어스라는 예, 밴드의 멤버로 활동을 했고, 이 코모도어스의 또 대표곡이 Three Times a Lady라고 예, 또 들으시면 많이 아실 그런 곡들이인데요. 그 후로 금방 들으신 Hello라든지 Say You Save Me, 특히 Say You Save Me는 영화 백야, 네, White Knight의 OST 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직 들려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또 대표적인 듀엣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 유명했던 다이아나 로스하고 듀엣으로 부른 Endless Love, 예, 끝없는 사랑이라는 곡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라이언 리치는 1985년에 마이클 잭슨하고 같이 We Are the World를 프로듀싱했습니다. 그 We Are the World가 네, 그 아프리카 그 당시에 네,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기근이 심해서요. 네, USA for Africa라고 하는 예,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서 네, 그 제작한 곡이 바로 We Are the World인데, 사실은 이제 그한해 전에 1984년에 영국에서 예, 밴드에이드라고 해서 Do They Know the Christmas Time이라는 곡을 만들고 나니까 미국에서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바로 이 라이언 리치가 마이클 잭슨하고 의기투합해서 예, 퀸시 존스가 프로듀싱한 그러한 앨범이 예, We Are the World가 이제 만들어진 그런 배경이 됐다고 하죠. 예, 그만큼 그 당시에 라이언 리치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이언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 부른 Endless Love를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올드팝과 클래식의 재미들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안녕하세요. 삶과 예술을 음악으로 불러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정진희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우리 삶에도 꼭 학교 선생님만이 아니라 진정한 가르침을 주신 마음의 스승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떤 이에게는 한 권의 책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이에게는 한 편의 영화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곡의 노래 한 명의 아티스트가 평생의 스승이 되기도 하죠.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던 음악 한 곡이 괜찮아 넌 혼자가 아니야 라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던 순간 아마 우리 풀친님들도 한 번쯤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망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폭발적인 울림 사랑과 상처를 노래로 승화시킨 섬세한 감성 그리고 가장 가슴 깊은 곳을 흔드는 뜨거운 감정까지 오늘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에서는 20세기를 찬란하게 빛낸 세 명의 전설적인 디바와 함께 그 시절의 음악과 추억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보다는 선생님 앞에서 여자이고 싶다는 아주 발칙한 짝사랑의 마음을 담은 한스밴드의 Loving My Teacher.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요즘 이 한스밴드는 요즘 우리 MZ들은 아마 잘 모르겠죠? 네. 그 아주 옛날에, 옛날인가? 네. 그 자매들끼리 구성된 아주 귀엽고 재기발랄한 네, 그런 밴드가 있었습니다. 네, 있었답니다. 네. 이렇게 또 옛날 사람 인증하고 네, 시작하죠. 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풀친님들.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아트 도슨트 DJ 정진희입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루만져지나요? 네, 살짝 뜨끔합니다.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근데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30도가 넘더라고요, 오는데. 벌써 정말 초여름, 네, 여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급 더워져서 여러분들 온열 질환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기온차가 좀 심하니까 낮과 밤에 건강 특히 유의하시고요. 오늘 힐링아트 도슨트는 79번째 음악편입니다. 팝 음악 역사에는 시대를 대표하는 여성 디바들이 있었죠. 그리고 1990년대를 이야기할 때 절대 절대 빠지지 않는 이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네, 요세 사람인데 발음 괜찮았나요? 네. 휘트니 휴스턴이 폭발적인 성량과 흑인 음악의 정통성을 성장시켰고 또 머라이어 캐리가 화려한 애드립 창법과 싱어송라이터의 재능으로 시대를 장악했다면 셀린 디온, 요 언니는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감정에 호소하는 보이스 뭐 이런 걸로 또전 세계를 사로잡았었죠. 누군가는 이들의 노래로 사랑을 배웠고 또 누군가는 이별을 견뎌냈으며 또 누군가는 삶의 가장 외로운 밤을 이세 사람의 목소리와 함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화려한 성공 뒤에는 외로움과 상처, 불안과 고독이라는 인간적인 그림자를 안고 살아갔다는 점에서도 묘하게 닮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이분들의 노래에는 살아낸 사람들, 인생을 견뎌낸, 버텨낸 사람들의 목소리처럼 때론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찬란했던 전성기와 무대의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들의 인간적인 이야기들까지 함께 따라가며 왜이세 사람이 지금까지도 전설의 디바로 불리는지 천천히 음악처럼 풀어보겠습니다.

0: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1: 네, 여러분은 지금 전주 FM 93.5MHz와 영월 FM 99.1MHz에서 보내드리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서 네, 스승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네, 방송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20세기를 빛낸 3대 디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 이 세 분을 차례차례 1, 2, 3부를 통해서 만나보실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시대를 바꾼 목소리, 영원한 디바, 휘트니 휴스턴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디바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장 먼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뭐 각자 마음속의 디바는 다 다르겠지만 뭐 보편적으로 지금은 흔하게 쓰이는 이 디바라는 표현이지만 원래 이 디바는 오페라 무대의 그 위대한 여성 성악가 를 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중음악계에서도 그 이름을 불린 단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팝음악계에 존재하던 인종과 성별의 벽을 이 목소리 하나로 넘어선 아티스트였는데요. 그래서 휘트니의 인생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길을 만든 이 성악자들에게는 늘 화려한 만큼 깊은 외로움도 함께 따라오는 법이었죠.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의 찬란한 성공과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까지 지금 이 시간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트니는 1963년 8월 9일 미국 뉴저지에 있는 뉴요크에서 태어납니다. 당시는 미국 사회 전체가 격렬한 인종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던 시대였죠. 하지만 어린 휘트니는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요. 특히 그 어머니인 시시 휴스턴의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휘트니 삶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어머니는 당대 최고의 그 소울 가수였던 그 유명한 아레사 프랭클린의 백보컬로도 활동하던 전문 가수였다고 합니다. 휘트니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아이는 정말 떡잎부터 다르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휘트니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하죠. 어머니는 딸을 누구보다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발성, 호흡, 감정, 음정 뭐 이런 표현들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자신이 가진 모든 테크닉을 휘트니에게 전수합니다. 그 덕분에 휘트니는 어린 나이부터 압도적인 가창력을 갖추게 되죠. 가족들은 그녀를 니피라는 애칭으로 불렀고 휘트니는 독실하고 또 순수한 소녀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뒤에는 늘 그림자가 숨어 있는 법. 어린 시절부터 주변 환경 속에서 약물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은 훗날 긴 마약 중독의 서막이 됩니다. 시작의 서막이 된 거죠. 사촌 오빠들이 그렇게 마약을 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또 부모의 이혼은 휘트니에게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녀는 나는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착에 가까운 바람이 훗날 휘트니를 불행한 결혼에 붙잡아 두게 됩니다. 휘트니에게 가족은 가장 큰 사랑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기도 했는데요. 성공 이후 그녀는 친척과 가족들을 직접 스태프와 매니저로 고용하며 그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이 얽히면서 갈등과 상처도 점점 커져갔죠. 그럼에도 그녀의 음악만큼은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딸을 공연장에 데리고 다니며 무대 경험을 쌓게 했고 휘트니는 점점 완성형 보컬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죠. The Voice, 목소리 그 자체. 특히 그녀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I Will Always Love You를 들으면 왜 그런 별명이 휘트니에게 붙여졌는지 단번에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한 감정 표현, 그러니까 단 한 음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힘, 또 그녀의 재능은 결국 전설적인 프로듀서인 클라이브 데이비스의 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5년 휘트니 휴스턴의 데뷔 앨범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처음 반응은 조금 싸늘했었어요. 조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Saving All My Love For You, 또 How Will I Know, 브레이트 러브 오브 올 등 연이어서 틀을 하면서 휘트니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휘트니는 화려한 퍼포먼스보다는 오직 본인의 그 목소리 하나로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였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디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흑인 여성 가수가 미국 팝 시장의 중심에 선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성공이 커질수록 흑인 사회 내부에서는 화이트 휘트니라는 비난도 따라왔습니다. 팝 색채가 흑인풍이 아닌 너무나 백인풍이었다는 건데 당시 흑인들에게 특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더랬죠. 뭐 흑인, 그러니까 백인이 되고 싶은 거냐? 그 노래가 백인 취향이냐? 뭐 이런 식이죠. 너의 근본을 잊은 것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음악 그 스타일로 뭐 흑인 백인 이렇게 인종을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예,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닌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리고 그 시기 휘트니는 바비 브라운에게 강하게 끌리게 되죠. 세련되고 우아한 팝스타 휘트니와 거칠고 자유분방한 바비 브라운. 이 조합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쩌면 휘트니는 그를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흑인 정체성과 다시 연결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를 일인데요. 이후 그녀의 음악은 점점 R&B와 뮤직 스윙 스타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비 브라운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1991년 그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국가 재창 무대를 남기게 되죠. 슈퍼볼에서 부른 미국 국가 공연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무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1992년 그녀 인생의 가장 거대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영화 보디가드입니다. 보디가드. 네. 상대 배우는 여러분 다 아시는 케빈 코스트너. 그리고 영화 자체보다 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건 바로 요 영화의 OST였던 I Will Always Love You였죠. 무반주로 시작되는 도입부 그리고 폭발적으로 터지는 감정선. 이 노래는 OST를 넘어서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존재 자체를 상징하게 된 곡이 됩니다. OST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사운드 트랙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휘트니는 이제 하나의 시대가 되죠. 그리고 같은 해 그녀는 바비 브라운과 결혼합니다. 안타깝게도 그 결혼은 휘트니 인생의 비극적인 전환점이 되고 마는데요. 약물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고 가족과 남편 사이의 갈등도 깊어졌으며 1998년 발표한 앨범에서는 더 성숙한 R&B 스타일을 선보였지만 그 무렵부터 몰락의 그림자도 짙어집니다. 1999년 이후에 휘트니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공연 취소가 잦아졌고 목소리 역시 점점 무너져갔죠. 특히 2001년 마이클 잭슨의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 세상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약물 중독 사실을 인정하고 말죠. 아버지와의 소송, 남편의 폭력, 언론의 조롱, 재활과 실패 등등 휘트니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2007년 결국 바비 브라운과 이혼했지만 이미 상처는 너무 깊어진 뒤였고 그리고 2009년 그녀는 마지막 재기를 꿈꾸며 새 앨범을 발표합니다. 밀리언 달러 빌 그리고 I Look To You. 바로 이 곡들에는 다시 일어서고 싶었던 휘트니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 11일 휘트니 휴스턴은 욕조, 호텔 욕조 속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너무도 급작스럽고 슬픈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케빈 코스트너는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의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약 3년 뒤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녀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 역시 휘트니와 똑같은 방법으로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됩니다. 휘트니 휴스턴은 짧고도 강렬한 삶을 살았고요. 인종과 성별의 벽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연 디바. 목소리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꿔버린 사람. 하지만 동시에 그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꿈꿨지만 끝내 평범해질 수 없었던 영원한 더 보이스 그리고 영원한 디바 위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I'll always love you. I wanna dance with somebody. 두 곡 듣고 와서 2부 이야기 이어갈게요.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 아트 도슨트. 네. 자, 바로 2부 들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자, 2부에서는 시대를 지배한 목소리 바로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네, 데뷔와 동시에 빌보드 차트를 완전히 뒤흔들었고 또 무려 18곡이나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했던 바로 그 인물이죠. 전 세계 음반 판매량만 2억 장? 예, 2억만 장이 넘는 20세기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자 한 시대를 넘어 지금까지도 팝의 디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가수, 살아있는 전설, 바로 머라이어 캐리인데요. 머라이어 캐리가 데뷔했을 당시 팝 음악계 최고의 디바는 일부에서 보내드렸던 단연 휘트니 휴스턴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수들이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오랫동안 살아남은 경우는 많지 않았죠. 사실 이 머라이어 캐리의 삶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로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야만 했던 아이였는데요. 어머니는 오페라 가수이자 보컬 코치였고 아버지는 항공우주공학자로 일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뭐 음악적 재능은 분명 뛰어난 환경에서 물려받았지만 가정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머라이어는 혼혈가정에서 태어나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아이였다 라고 하며 흑인 사회에서도 또 백인 사회에서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다고 본인의 이야기를 회고한 바 있죠. 부모님의 이혼 이후 경제적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가족 안에서도 크고 작은 상처들을 겪어야 했지만 어린 시절 속에서도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도 그녀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오페라 아리아를 따라 부르며 시간을 보내던 소녀. 어느 날은 베르디의 오페라인 니골레또의 아리아를 이탈리아로 불러서 어머니를 놀라게 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음악은 그녀에게 도피처이자 생존 방식이 되어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뒤에도 머라이어는 학교보다는 음악에 더 몰두했고요. 직접 데모 테이프를 만들고 또 음반사 문을 두드리며 기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한 파티에서 그녀의 데모 테이프를 우연히 듣게 된 이 음반사 관계자가 차 안에서 그녀의 노래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엉엉 울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도대체 이 목소리 주인공 누구야? 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날 이후 음반사는 머라이어 캐리를 찾아 나섰고 결국 그녀는 정식 계약을 맺게 됩니다. 1990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내건 데뷔 앨범 머라이어 캐리가 발표되죠. 결과는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데뷔곡부터 빌보드 1위를 찍고 연이어 발표한 곡들까지 모두 히트하면서 머라이어 캐리는 단숨에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특히 놀라운 건 그녀가 가창력만 뛰어난 가수가 아닌 직접 작사와 작곡에도 참여했고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였죠. 감성적인 멜로디의 화려한 보컬 테크닉을 동시에 보여주며 당시 팝 시장의 흐름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처음으로 휘슬 보이스라는 초고음을 대중적으로 경험하게 되죠. 7옥타브에 이르는 넓은 음역대 그리고 돌고래 초음파를 연상시키는 휘슬 레지스터 창법은 당시 대중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죠. 처음부터 중음, 고음까지 모든 영역을 안정적으로 소화해내는 완성형 보컬이라는 점이 더욱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평론가들은 1990년대 이후의 여성 디바들은 모두 이 머라이어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화려한 성공 뒤에는 늘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음반사 대표였던 토미 모툴라와 결혼하면서 머라이어 삶은 또 다른 국면에 들어서게 됐죠. 두 사람은 무려 20살 가까운 나이 차이가 있었고 결혼 이후 머라이어는 철저히 통제받는 삶을 살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았고 집안에서조차 감시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는데 훗날 그녀는 당시를 두고 마치 유리 감옥 안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기 머라이어는 엄청난 명곡들을 남기게 됩니다. Hero, Without You, Fantasy, 그리고 지금까지도 겨울만 되면 전 세계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이 노래까지 전 세계에서 2억 5천만 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며 역사적인 대대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특히 보이스 투 맨과 함께한 원 스윗 데이는 무려 16주 연속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현재까지도 전설적인 기록으로 남아있죠. 1994년 발표된 크리스마스 캐럴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요 노래는 뭐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죠. 현재까지도. 특히 2019년에는 발표한 지 무려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는 기적 같은 기록을 세우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싱글 음반 발매 여부가 이 차트 순위에는 큰 영향을 주던 시대였기에 더욱 극적인 성과로 평가받았는데요. 또한 이 곡이 수록된 1994년 크리스마스 앨범은 그러니까 미국 음반산업협회인 RIAA로부터 크리스마스 앨범 최초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최초라는 이름이 계속 붙는데 뿐만 아니라 이 스포티파이에서는 스트리밍 10억 회를 돌파하며 지금도 여전히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막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의 공동 작곡가이기도 한 머라이어 캐리는 막대한 저작권 수익을 거둔 것으로도 알려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크리스마스의 여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매년 겨울이면 차트가 다시 역주행하고 사람들은 이제 머라이어의 계절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머라이어는 점점 자유를 원하게 되고 이혼 이후 음악 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기존의 팝발라드뿐 아니라 힙합과 R&B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더 담대하고 자유로운 음악 세계를 펼쳐나가죠. 당시에는 노출이 많아졌다, 뭐 너무 변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또다시 히트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인생은 늘 그렇듯 상승곡선만 그리지 않죠. 2001년 영화 글리터의 실패와 함께 머라이어 캐리 커리어 최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영화도 혹평을 받았고 앨범 성적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2014년 내한 공연 당시에는 이 목 상태 악화와 공연 지연 문제로 혹평을 받기도 했고 또 2016년 뉴욕 타임스퀘어 새해맞이 공연에서는 가창력 논란의 정점을 찍으며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은 뭐 머라이어 본인이었겠죠. 이후 그녀는 꾸준한 보컬 트레이닝과 휴식으로 슬럼프 극복에 힘썼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안정적인 라이브 무대를 보여주며 재기에 성공합니다. The Emancipation of Mimi로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거죠. 특히 We Belong Together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역시 머라이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라는 평가를 이끌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과 이혼, 루머와 논란, 건강 문제 등 수많은 굴곡을 겪다가 배우 겸 래퍼인 닉 캐넌과 결혼해 쌍둥이를 얻는가 하면 에미넴과의 썰전으로 언론의 중심에 서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의 머라이어 캐리는 더 이상 완벽한 목소리만으로 기억되는 가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추락, 사랑과 통제 사이에서 흔들리던 시간, 무너졌다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까지 포함해 살아있는 전설로 기억되는 아티스트가 되었죠. 세월이 흐르며 전성기의 화려함은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어도 음악 속 감정과 추억은 오히려 더 깊어지기 마련이니까요.

가족들은 어린 셀린의 재능을 알아봤고 직접 만든 데모 테이프를 한 매니저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셀린의 인생을 바꾼 그녀의 매니저이자 남편이 될 르네 앙젤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르네는 셀린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리고 이 아이는 세계적인 스타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음반 제작에 투자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겠죠. 이후 셀린은 어린 나이부터 방송과 공연 그리고 앨범 작업에 몰두합니다. 평범한 학창시절이나 청춘보다는 오직 노래만 바라보며 살았던 건데 하지만 그 길이 늘 그렇게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초기에 프랑스어 앨범들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음악 스타일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따라오기 시작했고 정체기를 느끼던 시기 르네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자, 네가 있기에 이 프랑스는 너무 좁다. 세계 시장으로 가자. 그랬던 거죠. 그때부터 셀린은 거의 하루 종일 영어 공부에 매달렸고 이미지와 음악 스타일도 완전히 새롭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앨범이 바로 인코그니토. 네, 인코그니토. 이름이 좀 어렵네요. 앨범 이름이. 자, 이 앨범은 기존의 순수한 소녀 이미지를 벗고 세련된 팝 보컬리스트로서의 셀린 디온을 세상에 알린 작품이 되었죠. 사람들은 이 시기부터 그녀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셀린 디온 발라드, 록, 소울, 팝 어떤 장르를 만나도 셀린 디온은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그 재능을 모두가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영어권 진출 이후 그 재능은 완전히 폭발하게 됩니다. 셀린 디온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이 곡 해석력에 있었는데 같은 곡이라도 그녀가 부르면 완전 다른 감성의 노래가 되었던 거죠. 대표적인 곡이 바로 The Power of Love인데 원곡도 유명했지만 셀린은 폭발적인 감정선과 고음으로 이 노래를 완전히 자신의 곡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후 Because You Love Me, All By Myself 이런 곡들로 역시 셀린 디온 특유의 파워 발라드를 완성하게 되죠. 특히 이 All By Myself 녹음 당시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프로듀서인 데이비드 포스터가 일부러 휘트니는 고음을 잘 내는데 이런 식으로 자극을 했고 결국 셀린은 엄청난 집중력으로 녹음실을 압도했다는 일화가 또 유명하죠. 감정이 온몸으로 밀려오는 듯한 순간이 있죠. 우리는 노래를 듣다 보면. 그래서 그녀의 음악은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현재까지도. 그리고 셀린 디온의 커리어를 전설로 바꿔놓은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었던 My Heart Will Go On. 바로 이 노래인데 위트니에게 보디가드 I Will Always Love You가 있다면 우리 셀린에게는 바로 요 My Heart Will Go On 요 노래가 있죠. 사실 이 노래는 탄생 과정부터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인 이 영화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영화에 가사가 있는 노래가 들어가선 안 된다. 그러니까 가사가 있는 노래를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악 감독이었던 제임스 오너는 몰래 곡 작업을 진행했고 셀린 역시 또 OST 가수 이미지로 굳어질까 봐서 이 OST는 부리지 않겠다라고 처음에는 이제 고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남편 르네의 설득 끝에 데모 녹음이 이루어졌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 한 번에 녹음한 이 데모 버전이 바로 카메론 감독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제임스 카메론이 감동을 먹고 눈물까지 그 자리에서 흘리면서 결국 그 데모 버전 그대로 영화 OST로 실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My Heart Will Go On은 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영화와 함께 시대의 신드롬이 되어버렸죠. 그래미 주요 부분 수상은 물론 셀린 디온이라는 이름 자체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렇게 정상에 오른 뒤에도 그녀가 가장 원했던 것은 의외로 평범한 삶이었다는 점인데요. 셀린은 늘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모든 것을 바쳤기 때문에 오히려 평범한 가정에 대한 집착이나 갈망이 이제 더 컸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2000년대 이후 그녀는 활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떠도는 투어 대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장기

레지던시 공연을 선택한 건데 당시만 해도 이 라스베가스는 전성기가 지난 가수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셀린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버리죠. 수백 회의 공연을 이어가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레지던시 쇼 가운데 하나를 만들어냈고 이후 수많은 밥스타들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도 큰 시련은 찾아왔죠. 남편 르네 앙젤리리 오랜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고 불과 이틀 뒤 친오빠까지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일이 그녀에게 일어납니다. 셀린은 무대 위에서 All by myself를 부르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리고 2022년 그녀는 결국 희귀 질환에 걸렸다는 투병 사실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근육이 점점 굳어가면서 걷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무엇보다 노래하는 일이 힘들어지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병이었다고 하죠. 평생 노래를 위해 살아온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셀린은 끝내 무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그래미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을 놀라게 했고 같은 해 8월 2024년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를 부르며 전 세계를 감동시켰죠. 많은 사람들은 그 무대를 보며 하, 셀린 디온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며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음악에 바쳤고 또 무너질 듯한 순간에도 끝까지 무대 위에 서 있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녀의 목소리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심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셀린 디온은 앞으로도 오랫도록 우리 시대의 영원한 디바로 기억될 것입니다. 셀린 디온, My Heart Will Go On.

오늘은 20세기를 빛낸 세 명의 전설적인 디바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온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봤습니다. 우리는 전설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곤 하지만 사실 전설이 된다는 건 단지 성공했다는 뜻만은 아닐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시간 속에 오래 남아있다는 것, 누군가의 청춘과 사랑, 그리고 눈물의 순간마다 함께 존재했다는 뜻이겠죠. 휘트니 휴스턴의 목소리에는 인생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었고,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에는 상처마다 아름다운 멜로디로 바꾸는 재능이 있었으며, 셀린 디온의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진심의 온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 사람의 음악이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그녀들의 음악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 너무도 인간적이었기 때문인지도. 화려한 무대 위에서도 불안했고 외로웠고 사랑받고 싶어했던 그녀들. 그래서 우리는 그녀들의 노래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절의 기억과 감성을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조용히 꺼내보는 밤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지니 씨의 힐링하트 도슨트, 진행의 정진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셀린 디온, The Power of Love.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